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아이디어 있는
4: 모두
3: 창업하고 싶은
4: 모두
3: 울산에서 도전하는
4: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2: 대면 창업 안 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5: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쉽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다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은 신중했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 자료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0: 맞받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취재진 앞에선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 등을 SNS에 올리며 연일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특히 외압으로 기소유예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라며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냐고 따져 물으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감이라며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임상승인 청탁 관련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양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인사청문 준비단 해명에 대해선 소통 오류로 잘못 나간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0: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나눈 문자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강 씨는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 아니더라도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선 조직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신임 당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을 이른바 비선조직과 연관짓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용혜인 원내대표가 성평등 가족부 장관 지명을 수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기본소득당이 만들고 싶은 사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가족부 장관 한 사람을 넘어 성평등을 추진할 정치적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레드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국정운영 기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30%대로 하락한 지지율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라며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의 흠결이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운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야당의 비판이 아니라 맹목적 충성과 대통령의 시야를 가리는 참모라며 지금의 인사 민정라인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여야 협치를 강조했고 AI 혁명과 국제관계 전환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대표직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선을 언급한 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을 살펴가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 세력과도 대화하겠다.

0: 했다며 본회의 자리부터 여야가 섞어 앉자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AI 혁명과 국제관계 대전환을 강조하며 정책 방향들도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이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고 진단하며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미 간 만남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에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시장 제도를 혁신하며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 최근 한 달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급등하며 7천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의 급등에 힘입어 4.61% 올라 6,995.39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68% 오른 27만 원, SK하이닉스는 8.26% 오른 178만 3천 원의 장을 마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2024년 10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40mm,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등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해

0: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 4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해보는 정치 뭐하니, 서용주, 김종혁, 박원석, 이석현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모아니. 서용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네,
7: 안녕하세요.
5: 지난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뭘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약간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지난주 주인공은 용해인. 그런데 지난주 월화수에서 목요일 한 오전까지 용해인이었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토일까지 해서 오늘까지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랑 이름이 같은 김승원. 같은 바뀌었는데 장르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7: 장르가 바뀌었죠.
5: 장르가 처음에는 그냥 약간 학원 보던
7: 학원물에서 네. 성인물 쪽으로 네.
5: 그러면서 아침 드라마 쪽으로 좀 바뀌어 버렸어요. 장르가 바뀐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먼저 질문 이 질문부터 하고 갈게요. 자

0: 모두 김승원 후보자 낙마할 것 같다, 아니면 낙마 안 한다, 아니면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자, 먼저 소영주.
1: 낙마 안 하죠. 낙마 안 한다. 이유가 안 되니까.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박원석 의원.
2: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0: 아, 유보. 자, 그럼 이석현 평론가.
3: 어떻게든 임명시킬 것 같다.
0: 아, 낙마 안 한다.
3: 안 한다.
0: 자, 김종혁 전 최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4: 뭐예요?
0: 낙마.
4: 아니에요.
0: 아니에요?
4: 오. 낙마 안 할 것 같아요.
0: 낙마 안 한다. 네. 그냥 낙마, 강해.
4: 네,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민주당에서 총력으로 이제 그
2: 내가 달려들고 있는 걸 봐서
4: 아마 안 시키고 그냥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 대신은 조국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죠, 뭐.
3: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더 비관적인 얘기가 네. 낙마를 해야 될 수 있는데 안 할 거 끝까지 밀고 갈 것 같다. 이게 더 비관적인 거죠.
0: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낙마해야 된다 아니다로 했으면 낙마해야 된다죠, 당연히.
4: 아, 그거야 뭐 네. 당연한 거죠.
0: 알겠습니다. 자, 소영주 부대부터. 네. 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세요? 식약처 로비.
1: 식약처 로비가 아니라 네. 식약처 민원. 이게 이제 공익 민원이냐 청탁 민원이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로비라는 것은 사실 양모 씨나 그 업체 대표인 강모 씨가 로비의 네. 그 주체들이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엮였다. 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하지만 검찰은 기소 의뢰를 했고 양모와 강모 이 두 사람하고 김승원 의원과의 어떤 연관성 사실상 이제 돈이 오가는 네. 거냐 약속을 했느냐 네. 뇌물에 대한 부분들을 입증하려고 3년간 11명의 검사를 가지고 털었는데 결국에는 양모 씨 브로커 양모 씨와 그 업체 대표 강모 씨 두 사람에 대한 청탁금지법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결이 무죄로 나버려요.
0: 네.
1: 그럼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재판부도 청탁방지법은 양모 광모가 없네.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의원 시절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엮여 있는 부분에 있으나 법률적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죄질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민들한테 거의 뭐 이제 이 이미지를 부도덕하게 덧칠하는 지금 작업이라서 이 작업은 걷어내면 금방 뭐 끝나는 작업 같아요.
0: 김종혁 전 최고께서 계속 지금 뭔가 메모를 하고 계세요.
4: 아니에요.
0: 자, 뭐 반격해 보시죠.
4: 전 낙서를 쓰는 하는 건데 네.
0: 반격해 보시죠.
4: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새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잖아요. 네. 몇 년 전 생각이 나요. 네. 언제 생각이 나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생각이 나요.
0: 네.
4: 그때 뭐 다 같이 달려들어서 조국은 무죄다. 조국이 무슨 죄가 졌냐? 뭐 이거 탈탈 털어서 뭐 니들은 죄 없냐? 뭐 이러면서 네.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 무슨 뭐 표창장 그것은 뭐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또 뭐 온갖 해괴 망측한 그런 요설들이 난무했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가 모두가 다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제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새 보면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김승원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들이나 민주당에서 똑같이 대응하고 있어요. 그게 뭐 민원이지 그게 무슨 로비야. 아니 그 무슨 민원이 로비가 로비를 민원 형태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야 이거 난 너한테 로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 이거 민원인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그걸 온 국민이 다 봤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하면서 아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냥 그냥 민원 해결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저 사람 말 맞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 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하고 있는 거
0: 네.
4: 그게 단적인 그 증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사태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다른 두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얘기해 주시죠.
2: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섞여 있는데요.
0: 네.
2: 어쨌든 법적 결론과 그 결론에 대한 일단 김승원 후보자나 민주당의 논리가 있을 거예요.
0: 네.
2: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그보다 저 스토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네. 또 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걸 눈여겨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오늘 김성원 후보자가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표현을 썼어요.
5: 네.
2: 근데 저는 그 성찰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았어야 된다.
5: 아.
2: 부주의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야 된다.
5: 자기 처신에 대한 좀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
2: 저희도
5: 얘기인가요?
2: 국회에서 민원 다 받아보고 처리해봤잖아요.
5: 네.
2: 통상의 민원 처리하고 달라요.
5: 네.
2: 통상의 민원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거였다면 설령 그게 이제 민간 사이드에 그 민원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이거는 중소제약업체가 뭔가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로크래시 관료주의에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간다. 이거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강모라는 사람하고 이 김성원 의원이 그 본인하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양모 씨를 통해서만 그 업체의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식약처에 전달했고 식약처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쪽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건데 결론을 보면요. 그로 인해서 110억 원 정도의 금전적 이익을
5: 네.
2: 그 전현실 대표 강모 씨는 누렸고 또 그 로비의 대가로 로비스트인 양모 씨한테 6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줬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걸 공익적 민원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이거 신약 개발은 그냥 핑계거리 구실이었고 임상 승인이 목표였고 그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머니게임을 위한 이제 그런 그 과정이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거기에 이용당했다면 한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 문제가 없고 공익적인 민원 처리했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 식의 반응은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스토리, 이 모든 피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5: 네.
2: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이 과정에 있어서
5: 네.
2: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유감을 표하고 그런 점은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과장이고 이렇게 접근해야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오빠가 등장하고 이거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5: 사적 친분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공적 역할 자체가 좀 경계가 흐려졌다라는 자기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3: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 입장에서 아마 그 내재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5: 네.
3: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는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네.
3: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대화 기록 같은 걸 보면 그냥 후원에 한 500 넣어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청탁이나 로비였다면 더 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5: 네.
3: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직접 만나신다고 했지만 의원님이 굉장히 청렴한 의원이셨던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민원 처리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어그러지니까 이렇게가 된 건데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로 간다면 처음부터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3: 이게 검찰에 내가 피해자다. 혹은 기소유예 당했는데 뭐가 문제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국 사태 때처럼 위법 아니니까 문제없다. 뭐 검찰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민적 설득력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4: 아니 이게 500만 원 이제 저 후원하려고 그랬는데 계좌가 다 찼으니까 돈이 안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패한 로비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5: 네.
4: 근데 지금 그 녹취록에 보면요. 야 나야 500만 원 정도 그냥 후원금 하면 되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 씨라는 사람, 뭐 오빠라,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 양 씨를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실제로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6억인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뭐 나는 민원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그쪽 하고. 그 이 사람 얘기들 쭉 보면은 자기가 실제로 그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검찰이 기소유예하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보면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힘센 사람들 그 법사위 간사에 판사 출신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일반 국민들을 보면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왜 법조에 가서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본 사람 검찰에 수사 받아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일반 상식에서 이런 것들이 기소유예라고 이런 것들이 무죄라고 이런 것들이 돈 안 받은 거라고 청탁 없었던 거라고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약입니다. 약. 그냥 나 공천 하나 주어. 내지는 야, 나 특혜 줘서 나 돈 좀 벌게 해줘. 이게 아니에요.

0: 생명과 관계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1: 근데 지금 분노하는 거는 한동훈 의원하고 몇몇밖에 안 계시는 것 같고 분노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이 본질에 가깝지 않고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오빠 독약로비 이런 말을 막 만들어내죠. 네. 자극적이죠. 독약을 팔았습니까? 독약을 파는데 우리 대한민국 식약처가 독약을 파게끔 하겠습니까?
2: 아니, 이거 햄스터 두고 하는 말이에요.
1: 아니, 햄스터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런 결과치를 네. 냈다고 해서 그거를 필터하고 죽었다. 자극적이죠. 그죠? 로비라고 규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오빠 독약 로비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본인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질에는 가깝게 갈 수 없는 걸 알아요. 왜? 율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이미 검찰이 기소유를 했고 재판부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청탁이라는 걸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를 부정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김승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왜 그때 재판부가 유죄를 안 내렸습니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3년 동안 양모 씨라는 사람이 잘 되게끔 뭐 했다. 그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가. 그러면은 잘 되게끔 해서 거기에서 수익의 어느 정도를 서로 나누기로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팠던 거예요. D넷이라는 잘못된 그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수사망을 활용해서까지 했는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오는 게 오빠 독약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뭐 주목을 받고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까지는 이해는 되나 스스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검사로서 역할을 하나라는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씌운다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무덤을 파는 거예요.
0: 일단 이거는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 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0: 아니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다. 분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민주당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진짜 있습니까? 1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단히 그 비판적이지만 김건희 씨가 술집 접대부 줄립니까?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멍게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다 1년만 지나면 전부 다 횟집이 뭐 망가진다.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세월호 인신공양설 청담동 동백아가씨 사드 전자파 광우병 뇌송송 구멍탁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온갖 그 증오심과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을 해서 국민들을 갖다 몰아갔던 민주당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격하는 것들을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쥐가 그렇게 해서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폐사당한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자료를 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그게 자극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 좋은다고 비판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자체도 참 저희가 아마 참
3: 일단 너무 우리가 이 주제를 와이드하게 옛날 얘기까지 막 십몇 년 전 20몇 년 얘기까지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좀 일단
4: 저는 아직도 민주당이 네. 무슨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법적 결론은 맞아요. 기소유예 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겁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피의 사실들이 다 검토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소했을 때 별로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소를 못한 거예요. 물론 네. 기소 계획서가 있었죠. 징역 8개월의 기소 의견으로. 네. 그러나 그게 결제가 안 난 거예요. 결제는 어쨌든 기소유예로 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자가당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진행된 수사였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기소유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예요. 굳이 따지자면 한동훈 의원은 그걸 질문할 위치가 아니고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봐요. 때문에 그 자체가 자가당착인 면이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 스토리라고.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떳떳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 그래도 친한 동생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넨셀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는 이 개발이라는 것을 네. 내용적으로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몰랐고 크게 내용적으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청탁하니까 그 청탁 전달해주고 그쪽 피드백 받아가지고 야 될 것 같아 잘 됐어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저도 많이 민원 처리를 해봤는데 자신 없는 거 기관장한테까지 그걸 직접 문자를 보내서 부탁하려면 상당히 자신이 있고 이건 부당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게 판단이 잘 안 서면

0: 일단 보좌가 나오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진이 해당 기관의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막혀 있는 거고 어떤 성격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렇게 무작정 기관장한테 던지기 전에. 이 부적절함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내는 거예요. 그 부주의함을 인정 안 하고.
1: 네, 부적절한 거를 저 후보자가 아침에 인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0: 서영주가 또 인정 안 하고 또 쉴드 치고 있잖아요.
1: 아니 쉴드가 아니에요. 제가 뭔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적 친분에 있어서의 민원을 처리한 거 그리고 직접 네. 처리한 거 이런 저 방식과 절차 이런 게 출발점을 잘못됐다. 네.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해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제가 여러 차례 네. 얘기했기 때문에 쉴드를 거기에서 치는 건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보면은 모든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 했다면 김승훈 후보자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모든 민원인한테 열과 성의를 다 했겠냐. 그게 아니라 양모 씨가 사적으로 친하니까 묻지만 민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뭐 공적 마인드가 부족했다. 네. 그러면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뭐라고 좀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 더 숙여야 될 것 같다는 게 의원님이나 저 얘기였던 것 같고 이게 처음 대응이 안 좋으니까 지금 계속 꼬이는 거예요. 원래 한동훈 의원의 이런 그 의혹 제기도 사실 그 선에서 막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이 정도로 안 커지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거의 도파민 풀 충전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그쪽의 거짓말을 격파하는 지금 모양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만도 하죠.
3: 이 전국에서 가장 신난 분이 지금 한동훈 의원.
0: 도파민 폭발이에요 지금. 네. 하루에 25개씩 올리고 막.
2: 그거를
3: 전 25개?
0: 네. SNS
3: 한 열몇 개 정도는 올린 것 같아요.
0: 25개요?
3: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2: 그러니까 왜 그런 빌미를 주냐 이거죠 민주당. 아.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4: 딴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 후보자잖아요. 다른 그냥 돈 버는 장관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의를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Ministry of Justice야. 저스티스인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자기 상임위도 아닌 곳에 전화해서 뭐 식약처장한테 이거 해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야 과장이 맡고 있어? 내가 알았어 처리할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도 내가 무슨 뭐 그냥 민원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후한 무치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3: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열기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모한이 사상 지금 제가 앵커 맡은 뒤로 가장 뜨거운 분인데 잠시 좀 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0: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오늘 4부 정치 모아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 요 질문 좀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그 박원석 의원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서부지검이 김승원 기소 계획 문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요것만 봐도 요게 상당히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건 검찰 내부 문서로 보이잖아요. 내부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4: 내부 정보죠.
3: 예. 네, 내부 정보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보면 약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걸로 보이죠.
4: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기소계획서 같은 거는 공판 그 서류에 첨부되는 자료도 아니에요.
3: 네.
4: 그건 그야말로 검찰 내부에서만 보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결재 막기 위해서 올린 자료인데, 그게 밖으로 나온다는 건 일단 검찰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녹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재판 관계자들이나 혹은 사건 관계자들이 네. 재판 기록을 복사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상세한 것까지 안 나온대요. 너무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3: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4: 아니 그게 이제 뭐 현직이냐 전직이냐에 네.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인 유출 경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3: 네.
4: 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왕왕 있어서
3: 네.
4: 불법성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한동훈 의원은 그게 아니고 제보라고 얘기를 한사코
3: 의인들이 있다.
4: 제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의인들이 제보하고 있다.
4: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 그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건데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이 사안의 스토리에 대한 태도는 달라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 시절부터 가장 잘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3: 네.
4: 그분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피의 사실을 던지면서 언론 이 방향을 유도하고 지금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모든 피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기소유예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를 했고.
3: 네.
4: 이제 약간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3: 네. 자, 서영주 부대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5: 뭐 저도 박원성 의원님 말대로 한동훈 의원의 지금 그 검찰의 기소유예 건 이거를 따지려고 기소 계획서를 그것도 내밀한 검찰의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3: 네.
5: 공개했다.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뭔가 좀 주목받으려고 막 던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그 기소유예 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랑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봐야지.
3: 네.
5: 그걸 왜 여기에서 공개해서 민주당한테 다 봐라 그러고 저기 후보자한테 다 봐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그거를 궁금하다고 그래요. 박성재나 그 심우정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물어보면 금방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그냥 여론을 막 이렇게 흑색 선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부도덕하게 만들려는 그런 본질과 본질 외의 건으로 지금 접근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김승원 후보자가 아침에 도스태핑 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그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의원한테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 그렇게 밝히고 싶으면 증인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청문회 때.
3: 그랬죠.
5: 그런데 증인은 못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위원으로 나를 해달라. 아니 의인과 제보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뭐 증인으로 나가서 법적 책임지기 싫은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언이 봐봐요. 개수장 말하라. 단어가.
3: 아, 세더라고요.
5: 그게 뭡니까? 사실 그냥 본질에 차분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저는 패착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
6: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뭐 전통적인 수법이잖아요.
3: 네.
6: 아, 그리고 그 뭐 그 민주당이 항상 했던 얘기, 과거에 터무니도 없는 폭로를 계속 펼쳐서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뭐라 그랬냐면요. 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지지역을 해. 이런 얘기 민주당이 계속 하셨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뭐 모여서 비상기

0: 비상계엄을 모의를 했다. 뭐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 갖고서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야 이거 무슨 뭐 달을 가리키는데 왜 엉뚱한 소리에. 그다음에 그 첼리스트 녹취록인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그거보다 훨씬 못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공격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처음에 이 사건이 공개가 된 게 처음에 시작된 게 뭐냐면 그 조모 씨라는 양 씨가 하는 회사에 거의 컨설턴트예요. 그 사람이 야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약을 그거를 그 신약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거기 그 식약처에도 전화를 하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화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 보면 아니 이거 사람이 먹는 약인데 이게 대상포진약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신약에다가 이상을 통과시킨다고? 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증거자료라 그다음에 뭐 녹취록 양 씨가 갖고 있던 뭐 그 어떻게 입수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검찰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돼서 이 자료 녹취를 네. 어떻게 입수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이것처럼 주식의 피해 주식으로 인해서 피해 당한 사람들 계속 그거 갖고서 문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송이 걸리면요. 이 증거 자료 같은 게 변호사들한테도 전달되고 상대방 변호사들한테 전달되고 피해자들한테 전달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뭐 그 갖다 주기도 하고 오죽하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가 안 되니까 야 그럼 한동한테 갖다 주자 이래서 가져온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서 뭐 이게 검찰에서 나온 건데 법무부 장관에 썼으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에 한동훈 수종은 다 잘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잘렸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 게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고 2024년에 8월 달에 계획서가 나오고 12월 달에 기소유예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장관, 너 장관이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수사 그 기소 계획 요거는 검찰 내부 자료 아닌가요? 이거는
2: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왔냐의 이제 문제일 텐데 네. 전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네. 한동훈 네. 그 의원 쪽으로 뭐 검사 쪽에서 줬을 수 있죠. 네.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 사법적으로 높은 확률로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뭐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통비법 뭐 다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랬을지 안 그랬을 수 있다는 플랜 B도 네. 민주당이 좀 생각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이게 한두 쿠션 또 건너서 왔을 수도 있고요. 네. 직접 검사에서 받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밀한 수사 기록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또 어디서 구해야 하나 싶은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보했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한동훈 의원이 검찰 쪽에서 직접 받았다면 저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정론관에서 주로 이걸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온라인에 지금 막 올리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온라인은 면책특권 제외되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한동훈 의원이 이 정도도 모르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하다가 우리가 끝낼 수는 없고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에 또 갑자기 탁 튀어나온 얘기가 파병입니다. 파병. 호르무즈 해협 파병 얘기가 정부는 아직은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 그리고 군사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검토한다고 밖에 나올 정도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생각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죠.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하든지. 근데 그렇게 반응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파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3: 이게 어렵죠. 근데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해외 파병을 보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네.
3: 베트남 전 때 파병이 있었고 네. 뭐 이라크 전 때 파병이 있었고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베트남 전 파병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네. 우리한테 파병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주권 국가에게 파병을 요구한다는 굉장히 예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는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무슨 방송 폭스뉴스 같은 데 나가가지고 그 한국 정부 거론하고 네. 영국 정부

0: 정부 막 프랑스 정부 거론하면서 파병하라고 얘기하고
1: 최근에만 다섯 번
0: 우리 대통령하고 나눴던 대화도 막 통화도 공개하고
1: 노 땡큐.
0: 그러니까 이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1: 네.
0: 근데 이 상태에서 저 압력에 그 눌려서 파견을 하면 주권 국가로서 이거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뭐 그 체면 때문에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 이 파병은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정당성이 없잖아요.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입니다. 게다가 수렁이 됐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실제 위험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이란이 견고하게 통제하고 있고 미군, 미 해군에 연안 작전 능력이 없다는 네. 게 확인이 됐어요. 그걸 지금 대체하려고 파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의 우리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파병해야 된다는데 거꾸로입니다. 파병을 하면 우리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이 훨씬 더 위험해져요. 타겟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미국으로부터 파병받은 그 어떤 동맹국도 움직이지 않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시간 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파견을 해가지고 이란을 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1: 비전투병이라도 안 된다.
0: 비전투병도 안 되고요. 네.
1: 저는 단순 군수 지원 여기도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다른 혹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진 분 계십니까?
2: 아니 대통령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네. 고민한 끝에 이 고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1: 네.
2: 그냥 그 방금 말씀하신 뭐 부당한 어떤 침략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부당한 압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고민이란 게 있는 거죠. 2003년 과거 2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연설 같은 것도 보면 네.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당신께서 이제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과도하게 추구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타병을 요청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피한 선택들을 대통령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압박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있고 뭐 쿠팡 사태, 관세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 그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파병하면 그 압력이 없어질까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요구, 또 다른 청구서 또 날라올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 안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끊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시간을 끄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네. 검토해 봐야 되고 영국이랑 프랑스 가는 거 보세요. 그 파병 얘기 자꾸 하니까 호르무즈 항행 자유 무슨 국제 이니셔티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요. 호르무즈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자국의 그 함대들 주둔시키면서 뭐 하는 신용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선을 딱 걷습니다. 안 한다고.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먼저. 청구서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3: 아니, 저는 보수 정치인이고 네. 한미동맹에 대해서 매우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 남겨놓고 있고 이 사람은 재선될 사람도 아니에요. 이미 한 번 했고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과 관련돼서 외교안보 문제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장정혁 대표처럼 야, 한 달 만에 보냈는데 왜 빨리 안 보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지금 방원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정당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 자기가 사고 쳐놓고 나머지 뒤치다거리는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다 하라고 지금 그게 등 떠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뭐 트럼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앞으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뭐 그 핵이 뭐 60개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뭐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김정은을 뭐 평양 워싱턴을 네. 부르든지 아니면 지가 평양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거기서 생색내고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저는 이거 여야 따지지 말고 이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력을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절히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다라고
1: 지금
3: 생각이
1: 들어요. 여당 내에서도 일단 의견들이 엇갈리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는 불가피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나
4: 아마 이제 고민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불가피 아니면 반대 아니면 이제 뭐 찬성하시는 분도 덜어 있고
1: 그러니까
4: 근데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한미동맹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있지만 트럼프라는 조금 안하무인격 미국 대통령의 그런 행태들에 결국에는 우리 국익에 또 손해가 되지 않느냐 네. 이거예요. 아 사실 어떻게 정상 간에 그 얘기했던 노 땡큐를 언론사에 흘리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1: 트럼프잖아요.
4: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0: 그러니까
1: 실제로 노땡큐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떠나서 그런 상황이면 뭐라도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우리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북한과의 북미 협상에서 우리를 조금 더 소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네. 저는 대통령이 고민하니 요 피신처를 만들어줄 거는 입법부 국회예요.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파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까지도 다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다양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시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2: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파병 같은 경우에 비전 투쟁에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전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고 한미 FTA 때 특히 그때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여당 내에서도 반대했고 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일담처럼 그것 때문에 얻은 게 많다.
3: 그렇죠.
2: 그 레버리지로. 네. 마찬가지로.
3: 규모를 줄였다고 그랬죠.
2: 이거는 국회와 국민 여론으로 네. 버텨야 되는 일입니다. 정부도 명분이 있어요. 어쨌든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국민 여론도 중요하고 국회 비준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대로 안 된다. 미국이 밀어만 붙인다고. 근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중요한 레버리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 응해야 되냐. 물론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안보를 일부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통상협상도 있지만 확장 억지력은 우리만 좋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자신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하는 거고 트럼프가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뺀다 주한미군 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못 빼요. 때문에 너무 쫄 문제가 아니다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좀 이거 다루고 갈게요.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개헌 추진 언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각자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0: 예, 저는 개헌은 이미 뭐 역대 보수 진보 정부에서 필요성은 천명해 왔고 결국엔 네. 정치권이 합의해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들은 임기 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뭔가 첫 단추를 끼고 싶은 생각에 오늘 천명을 한 건데 그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계산 다 빼고 그리고 좀 뭐 대통령이 연임 뭐 이 부분을 입으로 얘기하면 하겠다 그런 어처구니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는 가야 되고 87년도 개헌이 솔직히 정치인끼리 그냥 서로 입만 맞춰서 한 개헌이잖아요. 그럼 정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제대로 된 국민 개헌을 시작해 보자 그런 제안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1: 저를 보고 네. 계시네요. 네. 개헌 동력을 만들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전 선거제도 개혁 정도로 지난 기한 30분 정도는 설득해와야 이게 될까 말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자, 그 정도로 꼬셔야 된다. 또 하신 말씀.
4: 아니 개헌 필요하죠. 네. 그 뭐 이미 40년 됐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른데 거기에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될 것 지킬 것 지키고 바꿀 것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네. 게 대통령이 야 도둑 그 도둑질 네. 안 하겠다는 거 뭐
3: 대둑질 하는 거 굳이 얘기해야 돼?
4: 굳이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할 이유는 뭡니까? 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5년이 짧습니다. 그 국회의장은 또 아 그거 혹은 법제처장은 아 그거 국민의 의견에 따르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불안감을 자아내는데 대통령이 아 그거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해?
1: 그 말 자체가 다 했다고 저는 느껴지긴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을 했다 그러면 또 믿으실 걸까? 저는 안 믿으실 것 같거든요.
4: 아니 그거랑은 다르죠. 지금 그렇게 돌려서 안 하고 이리 빼고 저를 빼면 그걸 믿을 수가 없지. 근데 본인이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저 임기 연장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대화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고 그 얘기를. 그 간단한 얘기를 왜 안 해.
1: 그래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4: 난 믿을게.
3: 자, 박원석 전 의원이 짧게.
2: 안 된다고 봅니다.
3: 아, 안 된다?
2: 지금 여야 간의 관계나 정치의 수준이.
3: 어렵다.
2: 그냥. 개헌 논의를 할 만한 수준이 못 돼요. 안 됩니다.
3: 네. 불가능.
2: 그냥 명분상 하는 얘기일 뿐이지 네. 뭐 서로 진지하게 개헌 논의 임할 생각도 없고 안 된다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부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였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 잘 들었습니다. 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6: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4: 적당한 경쟁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경쟁, 특히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의 등급 제도가 대표적이죠.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배달 노동자들을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높은 등급에 오를수록 더 많은 운임비를 받기 때문에 배송기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배달 건수를 높이려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무리하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죠. 생명을 담보로 한 배송 경쟁,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0: 불러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미시 8시 뉴스입니다. 다음 달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둔 대검찰청이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대검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형사부, 과학수사부 등과 전국 18개 지검, 10개 차치지청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회의에서 수렴한 일선청 의견을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이 지난해 5월 발생한 P3CK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 지점의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추락 지점 주변의 농경지 작물과 농기계, 또 가재도구 보관 창고 등이 불에 탄 주민 8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난주 지급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조사와 협의를 거쳐 석 달 전 해군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9,400만 원의 배상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해군과 국방부는 예산 소진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배상을 미뤄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양 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나눈 문자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강 씨는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 아니더라도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거듭 반박하며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은 이번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40mm, 경북 동해안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0: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어두컴컴하지만 그래도 소개해봅니다. 9월 7일 오늘은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 유독 푸르른 날이라서 푸른 하늘의 날이 된 것은 아니고요.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서 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 푸른 하늘의 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해서 지정된 첫 번째 국제 기념일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푸른 하늘을 오래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기, 차량 운전자는 공회전, 과속, 과적하지 않기,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일상 사용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천해줘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은 또 유독 하늘이 예쁜 계절이잖아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위해서 다 같이 애썼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기도 하죠 하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날이 맞네요. 그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9월 7일 푸른 하늘을 위한 날이라고 해요. 푸른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 제정한 그런 날이라고 하죠. 0511님, 어떻게 보면 저도 푸른 하늘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었네요. 버스 안 타고 두세 정류장 정도는 걸어 다니거든요. 건강도 좋아지고 푸른 하늘도 지키고 일석이조였네요. 그렇네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거리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강소리님, 젠디 퇴근 기다리면서 출첵해요. 저는 푸르른 산과 하늘을 위해서 일회용 사용 최소화하고 분리수거 정말 잘해요. 쓰레기 버리지 않고요. 와, 우리 소리님 얼마나 분리수거를 잘하시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이야기하실 만큼 일회용 사용도 최소화하고 계시고. 안대범님, 저도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혹서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얼음물 담아서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텀블러 사용하는 것도 또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김경선님, 점점점 이제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수 있는 그냥 작은 실천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에너지 쓰지 않을 때 절약하는 거, 또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는 거, 아까 우리 분리수거 정말 잘한다고 하셔도 우리 소라님, 소리님처럼 분리배출 잘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면 오래오래 이렇게 파랗고 예쁜 하늘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부, 오늘은 평소보다 하루 일찍 오늘만 남의 편으로 함께 할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스튜디오를 아주 뒤집어 놓고 가신 우리 노중훈 작가님, 그리고 MBC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아나운서가 출연하는 요즘 우리는 내일 찾아오니까 오늘 내일 계속해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3분기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7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117일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건 역시 반도체고요. 반도체 1월에서 8월의 누적 수출액은 2,81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9.6% 뛰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등도 수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이었던 자동차 수출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에는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뿐이라고 합니다. 최근 파크골프를 하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56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허가 시설까지 포함한 숫자고요.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도심 공원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가 하면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크골프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골프장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입지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파크 골프장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구장별로 제각각인 홀 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크 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은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아침엔 일부 지역의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져서 선선함을 넘어 쌀쌀한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구조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네팔은 현재 우기인데요. 시간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 갑자기 안개가 끼기도 해서 구조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호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수색과 구조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 전체 사망자는 1,398명, 실종자는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박기범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은희님이 우리 동네 파크 골프장에도 구미 사람들이 다 모인 듯 어마어마합니다. 돈도 적게 들고 운동도 된다고 하니 권장할만 하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이게 저 은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골프보다 장비도 간단하고 또 비용 부담도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또 운동도 많이 되고 걷기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즐기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문제점들도 있다. 일단 통일된 시설 안전 기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오늘 뉴스에서는 지적했는데 일단 그 예를 들면 파크골프 를 하다 보면 공이 또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또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동선 같은 거 안전 거리 뭐 시설망 위치 이런 것들이 일관된 기준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안대범님, 울산 태화강변에도 최소 4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여기저기 막 생기고는 있는데 이게 파크 골프장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안전 관리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지적인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현장의 여건을 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크 골프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 있게 들으셨던 것 같고요. 김지훈님, 네팔의 사고에 미안해집니다. 지구를 같이 지켜야 하는데 부족하네요. 오늘도 지구편 코너에서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결코 머나먼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오늘도 지구편 시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지구편이죠. 오늘은 지구편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또 파란 하늘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기 위해서 작은 실천들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온이 확 떨어진다는 뉴스도 있었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확 들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덥지 않았나요 여러분? 낮에는 햇볕도 너무 뜨겁고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일

오늘은 낮에도 31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0004님이 신청해 주신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월요병을 이겨낸 나만의 방법부터 오늘 먹은 점심, 저녁 메뉴까지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월요일 어땠는지 들려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843님이 젠디 바람이 많이 불어대네요. 시원하고 모기가 없어서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디에요 여기? 송도 해수욕장? 오,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 송도에서 찍으신 사진을 멋지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닷가 야경 모습인 것 같은데 오, 멋지네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저 멀리 사람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사진을 바다 사진을 사진으로라도 바다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호준님 안녕하세요. 젠디 오당제 출석합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미니로 듣고 있어요.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싶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서늘해졌네요. 저는 저저번 주에 A형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오당제 식구분들도 독감, 코로나 조심하세요.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젠디 오늘도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진짜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지 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독감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5201님 젠디 저 실기와 시연시험이 남았지만 오늘 환경교육사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오, 월요일부터 합격 소식 너무 기쁘네요. 우리 5201님 환경교육사 필기시험 당당하게 합격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실기와 시연시험까지 모두 힘내시기를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를 최종 합격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재열님 젠디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조용히 해대는 사람 북토크 잘 다녀왔습니다. 퇴근길에 오당제 잘 듣고 있다고 수줍게 인사드렸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오당제 가족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열님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북토크를 했는데 오당제 가족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잘 듣고 있다 이런 인사도 많이 건네주시고 그리고 불과 하루 전이었던 금요일에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랑 산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정했잖아요. 숫자 5를 펴면서 포기는 없다. 오당제를 외쳐주신 분도 계셨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6775님 젠디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릉에서 오이 농사와 딸기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이경상입니다. 집사람이 무릎 연골 파손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간호하고 집에서 시중 들고 딸기 심기 작업 준비하다 보니 그동안 방송 청취를 못했네요. 모처럼 젠디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고생하세요. 6775님 어서 오세요. 경상님. 아, 아내분이 수술 받으셨구나. 아, 무릎도 수술 받으시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우리 6775님도 우리 경상님도 고생하셨고 아내분도 고생하셨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928님은 젠디 오늘이 우리 아버지 73번째 생신이십니다 하면서 삼행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 성함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 땅 위에 수 수많은 보물들 중에 석회암보다 더 단단하게 크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늘 열심히 살아가렵니다. 이수석 씨 73번째 탄신일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멋진데 우리 0928님도 아버님 생신을 맞아서 이렇게 삼행시까지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고 아버님 혹시 같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우리 수석님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한 곡도 전해드릴게요. 9558님의 신청곡입니다. 조건과 가인이 함께한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조건 가인이 함께한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955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0928님이 아버지가 듣다가 아이쿠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아까 이수석 아버님 생신 축하드렸는데 마침 또 듣고 계셨나 봐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종철님, 저도 오늘이 연차여서 북한강 카페에 다녀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금방 또 겨울이 되겠죠? 진짜 요즘에 하늘이 너무 예쁘고 진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아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네요. 유유. 우리 중3 학생 동아군. 그러니까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기 막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공부도 많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하게 그 맛있는 것도 잘 챙겨 먹으면서 달달한 거, 달콤한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좀 집중해서 공부 잘 했으면 좋겠고요. 3649님, 젠디 월요병 못 이기고 야근 중입니다. 야근 중이시군요. 지금 야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당대 청취자분들이 푸른 하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천에 대해서 또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해드려볼게요. 엄세연님, 저도 외출할 때는 텀블러 꼭 씁니다. 오,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함정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탁기 한 번도 안 돌리고 손빨래 했고요. 오늘은

이불 두 개를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세탁했어요. 탈수도 안 하고 물 빼서 건조대 널었는데 다 말랐어요. 우와 진짜요? 어떻게 탈수도 안 하고 그냥 건조대에 널어놨는데 이게 다 말랐지? 이불 빨래가 그만큼 날씨가 또 좋았기도 하고 정숙님 덕분에 또 전기 사용도 줄이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김여미님, 리사이클링 제품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페트병 뚜껑을 모으고 있어요. 기부도 하고 또 선순환되는 구조가 좋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로 플라스틱 뚜껑 이용해서 키링 만들었는데 재밌더군요. 그런 게 또 있구나. 이렇게 페트병 뚜껑 모아서 그걸로 뭐 키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가 있나 봐요. 오, 여미님 멋진데요. 김태원님, 충북 청주의 김태원입니다. 푸른 하늘을 위해서 저는 웬만한 거리는 걷고 좀 멀다 싶으면 뛰고 아주 멀다 싶으면 자전거를 탑니다. 멋지시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다가 조금 멀면 뛰시고 아주 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김미금님, 젠디, 저도 음식 포장할 때 플라스틱 접시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굳이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달라고 하시는 손님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미그님은 보통 플라스틱 접시 말고 뭘로 포장을 해주시나? 왜냐면 이렇게 직접 그릇을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포장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 말고 뭘 사용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저희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15B의 수필과 자동차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권진원의 살다 보면 이승구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우편물을 배달하던 우체국 직배원이 도로에서 불이 난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대피시킨 뒤 직접 불을 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직배원 임승만 씨는 우편물을 배달하러 대모산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했는데요. 화재를 직감한 임승만 씨는 근처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소화기를 가져왔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서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빠른 대처 덕분에 소방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승만 씨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우체국에서 매일 꾸준히 받아온 이 교육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승만 씨가 우체국에서 꾸준히 받아온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안전교육, 2번 유머교육, 3번 예절교육.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우는 교육이죠. 1번 안전교육, 2번 유머교육, 3번 예절교육.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942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최백호, 주현미의 풍경.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넘치는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컬러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

0: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서 모든 정부청사와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선 13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됐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모두 1,398명이 사망하고 5,51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확산과 극장의 위기 등 영화, 영상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랑스 생폴트방스에서 열린 첫 영화 영상 정상회의 리미르 서밋 개막 연설에서 생성형 AI가 제작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배우의 초상 음성 복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도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이 오늘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오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두 자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올리브 학교를 찾아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센터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일주일 내에 시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MBC 9시 뉴스 엄정훈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은 이에 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긴 하지만 이는 국고로 들어갈 뿐 소비자의 피해가 회복되진 않죠. 이 때문에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 보호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구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

0: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집배원 임승만 씨가 우체국에서 꾸준히 받아온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3293님 정답 1번 안전교육입니다. 보기 3개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이지만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전교육, 유머교육, 예절교육 다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3293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집배원 임승만 씨에게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 고민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6: 뭐야, 누구야? 누군데? 누구인가? 누가 고민 소리를 내었는가?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또 다른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 일찍 찾아온 오늘만 남의 편. 이번 주도 MBC 김준사 아나운서 그리고 노정훈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두 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6: 어떻게 지내셨어요?
8: 예, 아니 주말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아니 가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오나? 그렇게 무더웠는데
0: 그러니까.
8: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0: 맞아요.
6: 좋은 날씨를 예. 지붕 밑에서
8: 저 뭐 자전거도 한번 타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저희 동네 이제 주차 안 되는 뭐 쌈밥집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걸어가긴 좀 멀거든요.
0: 네.
8: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해도 되나요? 그 서울시 자전거 그거 타고 공공 자전거 타고 다녀왔습니다.
0: 이야, 좋았겠다. 네. 맛있었어요?
8: 너무 맛있었어요.
0: 진짜. 네.
6: 저는 뭐 일이 있어서 강원도 춘천 또 경상남도 창원 출장을 다녔는데
8: 많이 다녀오셨다.
6: 그것도 근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잖아요.
0: 네.
6: 근데 준상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8: 갑자기
6: 제가 한 근 20년 만에
0: 네.
6: 딱 직관적으로 처음 봤는데
8: 네.
6: 와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제가 PD한테
0: 네.
6: 이런 사람 있었네요. 준상 씨 너무 선해요. 착해.
0: 진짜요?
6: 굉장히 놀랐어요.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
8: 진짜.
0: 이런 극찬을 또.
8: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6: 앞으로는 실망을 하겠죠.
8: 네,
6: 지난주는 그랬다 이러고.
0: 아니 진짜 좋은 사람이죠.
6: 좋은
0: 이야기도
6: 사람이,
0: 잘
6: 좋은
0: 들어주고.
6: 네.
8: 그 깊은 마음은 착한데 가끔 악한 아이가 튀어나와요.
6: 당연하죠. 그 뭐 그냥 똑같이 일변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8: 감사합니다.
0: 좋은데요. 시작이 훈훈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아니, 지난주에 노 작가님이 중년의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 하셨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129님께서 노 작가님과 비슷한 고민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재직 중이긴 하지만 이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40곳에 보냈는데요. 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네요. 정말 50이 넘어가면 커리어와 상관없이 이력서는 무조건 컷되는 걸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아니 뭐 저는 거의 평생 프리랜서로 살아가지고 인사 채용 시스템 진짜 몰라요. 그 이거는 우리 젠데이 아니 젠디
8: 젠다이
0: 젠다이

0: 젠데이
1: 젠데이 좋은데?
2: 젠디가
1: 젠데이야.
2: MBC 그 인사 담당자에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1: 그러니까 혹시 뭐 인사팀에 동기 있어요?
2: 있어요?
3: 인사팀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저도 이제 회사 여러 곳을 또 다녀봤었고
1: 혹시 작가님 아시

0: 한데 네. 몇 개나 쓰셨다는 거죠? 서른 개 넘게 네. 골라서 썼는데도 서른 개 넘게 그러니까. 썼던 기억이 나는데.
1: 아, 그랬구나.
0: 근데 한 군데 정도는 그 뜻이 맞는 곳이 있더라고요.
1: 그래. 그러니까
0: 다른 데는 진짜 얼토당토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아 그래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넣는 데도 있잖아요. 가차없이 떨어져요. 근데 진짜 내가 설마 이런 데 되겠어? 에서 동아줄이 갑자기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될 때까지 한번 째려보는 게
1: 그래.
2: 근데 진짜 의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한두 군데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품이 들고 열정이 드는 일이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가 이게 우픈 현실이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치킨집이 많냐 다 그냥 아유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할 거 없는데 여러분 절대 치킨집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0: 그럼요. 네.
2: 그런 어렵죠. 상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1: 맞아요.
2: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맞아요. 제 조언은 조언이랄 것도 없지만 해보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근데 반드시 탈출구는 하나 필요해요. 그게
0: 아,
2: 정서적이든 일적으로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한 취미 관심사를 계속 키우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중요하죠. 엉뚱하게 또 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맞아요.
2: 정말로.
1: 네.
2: 제가 뭐 음식으로 라디오를 번질나게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성시경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0: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회사를 들어갔지만 만약 그때 안 됐으면 그냥 너튜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죠.
2: 아닐걸?
1: 오, 아주 냉정하게.
2: 아니, 그럼
0: 그건 아니구나.
2: 현실적으로
0: 냉정. 다행이구나. MBC 감사합니다.
1: 뭐 탈출구를 마련하라. 예. 아마 1129님은 지금 아직 재직 중이시라고 하니까
2: 맞아요.
1: 재직 상황에서 아직 회사를 뭐 그만두고 하신다기보다는
0: 맞아요.
1: 계속 회사 다니시면서 도전하시면 거죠.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오늘만 남의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셨나요?
0: 경기도에서 안 고민. 오늘은 남자분이네요. 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세 분은 젠지 스테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의 질문이나 대화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빤히 바라보는 Z세대의 특유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들은 Z세대도 아니고 이제 30대 중반인데 대화를 할 때마다 잠시 침묵을 하거나 제 얼굴만 빤히 바라봐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심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3: 준상이 이제 들어오니?
4: 예.
3: 저녁은? 저녁 먹었어? 아니죠. 저녁 먹었냐고. 준상아, 디너. 저녁 먹었냐고.
4: 예.
1: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말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3: 준상아, 너도 뭐 나이도 좀 있고 이제 뭐 기반도 좀 잡았으니까 슬슬 결혼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왜? 뭐?
1: 그랬더니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3: 야 인석아,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뭘 그렇게 저 계속 쳐다보고만 있어?
4: 예.
3: 너 예씨가 아니고 너 안씨잖아. 뭐 얘가 뭐니? 아니 결혼하겠다는 거야? 뭐 알겠다는 거야?
4: 예.
3: 뭐 하는 거야 지금? 할 말이 얘밖에 없어?
4: 예.
1: 어떨 때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극에 나왔던 궁예처럼 저를 상대로 관심법을 쓰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주보고 대화할 때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어볼 곳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도 한 번에 시원하게 대답하는 일이 드뭅니다.
5: 여보세요.
3: 준상 아버지인데 저 엄마랑 저녁에 마트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여보세요. 아니 전화가 끊긴 건가?
5: 필요한 거 있기는 한데
3: 안 끊었구나. 그래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 여보세요? 끊겼니?

0: 생겼어?
1: 그냥 나중에 제가 따로 살게요.
0: 아 미치 답답하네.
2: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서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의 태도가 점점 신중해지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많이 서운하대요. 대답 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는 30대 중반의 아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저는 최근 만나봤던 사연 중에 제일
3: 오 제일 어떠셨어요?
2: 이 저희의 이 꽁트가 재밌었어요.
3: 오 왜요 왜요?
2: 어 그냥 그 침묵이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준성 씨의 그 침묵.
3: 저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이래도 되나. 네. 오늘 너무 날로 먹는 느낌.
4: 준성 씨 준성 하나 출연료는 저에게 보태주는 걸로.
2: 아니 그 호흡 괜찮았어요. 김명자님이 대답 없는 준성. 순간 네. 방송 사고 난 줄요. 이상권님 크크크크 아버지 답답하시겠다. 6365님도 예 수많은 뜻이 담겨 있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두 분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와.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2: 젠지스테어 모르세요?
4: 몰라요. 오.
3: 저도 이 단어는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요즘 그 젠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뭐 갖는다고 하더라고 대답하기 전에.
4: 제가 이제 얼마나 무지하냐면 오기 전에 그 Z세대라고 네. 읽는 거 맞죠?
3: 네. 네.
4: Z세대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쓰여있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뭐 14세에서 29세 그 사이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2: 살짝 아쉽네. 다 낄 뻔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4: 네, 약간 개그캐인가요? 우리 준비언니가
3: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4: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정말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그냥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소통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나.
3: 아, 왜요?
4: 왜냐하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그 놀이터 문화, 골목 문화, 마을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잖아, 이 친구들은.
3: 맞아요.
4: 그리고 코로나도 겪었잖아. 비대면이 되게 익숙하고 회의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수업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많고.
2: 네.
4: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이제 경험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현저하게 좀 줄어. 왜냐 소통이라고 해봤자 1대1로 그냥 SNS하고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빚어지는 약간의 어떤 어긋남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3: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2: 네.
3: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좀 한 소통을 좀 하는 편이어서
2: 네.
3: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간 특이해도 저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다 이러면 그 얘기로 물꼬를 좀 잘 트는 편이라서 뭔가 자기들 좋아하는 거 얘기했을 때는
2: 네.
3: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Z세대가 약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관심사가 통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그게
2: 맞아요.
3: 없을 때 말을 안 하는 거지
2: 맞아요,
3: 그냥
2: 맞아요.
3: 자체가 대화를 싫어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2: 그리고 그 Z세대 이제 사이에서는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당한 상황이나 질문에 굳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4: 아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 거구나 왜냐면 예전에 소통의 단절 대화의 단절은 그냥 말도 안 섞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2: 네.
4: 자리를 뜨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4: 그래서 맞아요. 쳐다보는 거.
3: 쳐다보는 거죠.
2: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저는 Z세대는 아니긴 하지만 젠지 스테어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3: 그래요?
2: 네, 네.
3: 진짜요?
2: 의외로 네, 그런 적이
4: 언제인지 밝힐 수는 없잖아요.
2: 네, 언제인지는 뭐 딱히 그렇지만 뭐 네. 예를 들면 내가 굳이 여기에 답을 해야 돼? 이런 무례한 상황 같은 때는 그냥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그게 막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3: 소통이 안 될 것 같아.
2: 잠시 퍼즈 멈춰가는
3: 오히려.
2: 거죠.
3: 오히려.
4: 아, 지금 우리 제작진이 밖에서 저를 혼쭐을 내고 있는데 아니 여기 사연 아드님은 30대 중반이니까 Z세대 아니잖아요. 그치? 대본 안 읽고 와요라고 지금 막 혼쭐을 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2: 아니 그럴 수 있죠.
4: 그렇구나. 30대 중반.
3: MZ라고 묻잖아요.
2: 그러니까
4: 아, 어렵네.
2: 그럼 다시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서 안 고민님의 아드님 원래는 안 그러셨대요. 근데 일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입장에서 이제 서운하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4: 그러니까 아까 젠디가 뭐 이렇게 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부당한 거에 뭐 대답하지 않나
2: 그러니까
4: 이런 거라잖아요.
2: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4: 아, 그렇구나.
2: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막 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제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뻔하긴 하잖아 이제. 저도 옛날에 엄마는 저게 나한테 할 얘기가 밥 얘기밖에 없냐고.
1: 밥이요? 갑자기요?
0: 네. 왜냐면 이 아버님도 계속 저녁 먹었냐고. 아.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30대 중반이면 얼추 그냥 보통 치면은 사회생활 뭐 한 7년차 8년차 그러면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부모들이 보통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십상이잖아요.
2: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0: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섞이고 싶지 않은 거죠.
2: 아는 거지. 더 얘기하면 싸움이 될 거니까. 맞아. 아버님을 심기를 더 이상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예 하는 게 더 이렇게 싸움으로 가지 않는 방법 아닐까요?
0: 그래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계속 나를 쳐다봐. 아, 저 놈이 뭐 할 일이
1: 불만이 있나?
0: 이렇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2: 오호. 신은희님이 꼭 우리 아들 같네. 얘조차 잘 안 하고 계속 보고 있다 하셨는데 준상 씨는 어떤 편이에요? 아버님 어머니.
1: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버지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진 않았을까?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도 하시다가 물론 회사 일만 가지고 아들이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0: 아, 중요한 추측이다.
1: 예. 아니,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사회적으로나 뭐 너 기반을 잡아놨으니까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대화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하면은 너무 듣기 싫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저희가 하루 앞당겨서 아마 저희 아버지가 안 듣고 계실거든요.
2: 네네. 아버님이랑
1: 아마 안 듣고 그런, 계실 거예요.
2: 만약 아버지가 막 준상아 뭐 결혼해야지 이런 얘기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요?
1: 아니 저는 평소에 그 얘기를 들어도 스트레스였지만 아버지랑 뭔가 약간의 대화의 소통에 요즘 좀 불편하다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있으시죠.
0: 맞아요.
1: 그런 시기에 결혼 얘기하면은 와 난 진짜 오늘 진짜 나랑 진짜 더 나 집 나가서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지.
1: 집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들어요.
2: 그니까
1: 아니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싸고
2: 그러니까,
1: 요즘 뭐 결혼식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고
2: 정확하죠. 난 고민님이 만약에 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아빠 제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또 싸움이 되는
1: 싸우는
2: 거니까
1: 거지.
2: 네.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싸움이 되는 거.
0: 그러면 또 이해가 되네.
2: 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1: 이해도 좀 가요.
2: 저는 진짜 이해돼요. 네,
1: 맞아요.
2: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밥 먹었냐? 여기다는 왜 대답을 안 할까?
1: 아, 뭐 최근에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버지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없었으면은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스트레스는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아 제가 요즘 이게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야. 원래 막 회사는 다 힘든 거야. 나 때는 이걸 다 참고 살았어. 이런 얘기 나올 거 싫으니까.
2: 싫으니까.
1: 회사 얘기하기도 싫고. 근데 아빠는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있고. 나 지금 결혼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미쳐버리겠는데 무슨 결혼 얘기야. 막 이런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2: 어떠세요, 우리 작가님은?
0: 아니, 저는 그 준상의 그 해석과 나름대로의 처방전이 되게 그 공감이 되네. 설득력이 있고.
2: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저는 이 오늘의 고민 현상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있었을 수 있는 일, 전사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공감이 돼요.
1: 그렇죠. 제가 많이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2: 근데 이제 뭐 마트에 갈 건데 필요한 거 있냐 물었으면 뭐 없으면 없다 하면 좋은데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답답하신 거죠. 안 고민님.
0: 근데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게 다른 거 다 대답 안 하다가 마트에만 아, 네 저기 그 치석지고이 좋은 뭐 치약이요. 뭐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
2: 그건 그렇다.
1: 그러니까 요즘 안 그래도 냉전식인데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어머니가 또 어머니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저녁에 마트도 같이 가시고 그러면 분명 이럴 때는 아버지랑 대화가 안 될 때는 좀 어머니가 옆에서 좀 중재할 수가 있어서 좀 엄마랑 싸울 때는 또 아빠가 중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 식구 이상이 살 때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만약에 그 부부 간에 더 대화가 없어. 이러면 대박이겠다.
1: 설마요. 마트를 같이 가시는데.
2: 그렇네. 마트를
0: 그러네.
1: 네, 마트 같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2: 박정희님이 아니 16세 저희 딸도 대답을 잘 안 하고 물으면 대답했어 이러는데 30대도 그런다고요 하셨는데 그러면 안고민님이 아드님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드님의 입을 트이게 할 좋은 방법 있을까요?
0: 저는 그 이제 이게 대화

0: 하나로 뭐 이렇게 이끌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
1: 네네.
0: 비언어 제가 그 신마가 나왔거든요.
1: 네.
0: 네네,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대화를 계속 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랑 이제 응원하는 야구팀이 만약에 동일해. 그러면 아들이 그걸 아신다면 좋아하는 선수의 그 저지 유니폼을 그냥 아들 방에 그냥 넣어놔. 아니면 뭐 야구장 티켓을 뭐 넣는다.
1: 좋다.
0: 아니면 맨날 그 저 인사라는 게 뭐 저녁 먹었니? 밥 먹었니? 막 이거 하지 말고 아들이 퇴근하는데 뜬금없이 커제 야호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2: 귀엽다.
0: 아들 휴대폰 액정에 미스네 원희 씨나 뭐 그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2: 아, 작가님 아들 있으세요?
0: 여봐요. 여봐요.
2: 아, 죄송합니다.
0: 예, 예. 또는 저는 이제 아버님 머리 일찍 돌아가가지고 이게 로망이기도 한데 아버지와 술 한 잔. 그것도 그 술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 방에 책상 위에 맥주 한 캔을 이렇게 놓고 메모를 해놓는 거야.
1: 좋다.
2: 같이 마시자.
0: 아, 나 오늘 피곤하지. 그냥 한 잔 마시고 자. 근데 아버지랑 같이 마셔주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2: 아, 귀엽다.
0: 괜찮지 않아요?
1: 좋은데요?
2: 귀여운 접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굳이 말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뭔가 주거나 이렇게 뭐 행동으로.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저도 그런 방법이 저도 비슷한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도움 주려는 막 대화를 시도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너의 뒤에 있어. 이런 격려. 그 마음만 느껴지면 솔직히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괜히 막 아들 대화 좀 하자 이러면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정말 아빠랑 말도 안 통하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그냥 책상 위에 탁 올려놓는다.
1: 만약에 지금 아버지가 준상 씨 책상에 뭘 올려놓는다. 뭐였으면 좋겠어요?
2: 돈? 요즘 힘들지.
1: 진짜 고민 1초 정도 하고 바로 나오네요.
0: 이 아드님 혹시 뭐 주식 물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2: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네, 계속 파란불 들어와가지고 진짜 힘들 수
1: 있네. 우리 작가님이랑 우리 준상 씨 의견처럼 이렇게 뭐 메모에 네가 어떤 상황이든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좀
2: 대화는 힘들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죄송해요.
1: 오늘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노래도 못 듣고 이제 광고 들을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안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0: 사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올게요. 그대

0: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노래 들으시면서 아는 고민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두 분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박기범님. 어허, 남의 사연이 아닌 저의 이야기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기범님이 아드님이신가 봐요, 그죠?
0: 아, 그런가 보다.
2: 아, 그렇구나. 그러네. 네. 아, 저는 우리 저 소민아 PD가 선곡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들리나요?
0: 들리나요?
2: 그렇죠. 오지선님, 22살 우리 아들도 똑같습니다. 대화하려면 속 터져요. 아이고.
1: 양수연님, 저도 Z세대이지만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정말 젠지 스테어를 하더라고요.
2: 그러나.
1: 그러나. 이제 제가 꼰대 세대로 들어가는 건가 싶어요. Z세대도 젠지 스테어가 종종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2: 그 안에서도 이게
1: 진짜 그 그렇구나.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 시기에 고등학생이었거나 아니면 대학 그 초년 뭐 신입생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이게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2: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여민님, 와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안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좋겠어요.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는 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진짜 곤혹스럽긴 할 것 같긴 해요.
1: 김연수님, 중고딩도 아니고 아버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톡으로 대화해보세요.
0: 맞아요.
1: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2: 문자로. 김경주님, 제 생각에는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어쩌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마 바꿔주세요 한다잖아요. 아,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다.
0: 정상적이다.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죠.
1: 네, 서정성님, 제가 아버님이라면 아들한테 최소한의 말만 하고 그 외엔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네.
2: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해요. 너무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축 하나 던지거나 지켜보거나.
0: 저희가 맞습니다. 수요일 코너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청소년 내 마음 보고서 시간이 있는데 청소년들 막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뭐 했어? 무슨 그렇지. 공부했어? 아, 친구들이랑 뭐 했어? 이런 질문하는 거를 너무 싫어한대요. 사춘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 어떡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지 않을까요?
2: 근데 저도 한 40년 전이지만 저도 그렇게 싫었었어요.
0: 싫었어. 질문하는 거 싫어하는 거.
1: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뭐하고 왔나 그렇지. 궁금한 게 사람
2: 지금은 마음. 너무 이해하죠. 지금.
0: 맞아. 근데 정성님 말씀처럼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말할 테니까 맞아요. 먼저 질문하지 마라.
2: 그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0: 네.
2: 이경진님, 경무에 시달려서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집에서 저한테 말 시키는 것조차 싫어서 악기 들린 듯이 그랬어요.
0: 악기 들린 듯.
2: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1: 맞아,
2: 거예요.
1: 뭔가
2: 회사에서
1: 맞아.
2: 아니면 뭐 교우관계든가
1: 주식이든
2: 뭐든
1: 맞아요.
2: 뭐 있을 거야.
0: 그러니까.
2: 있을 거야.
1: 구예찬님, 사람은 밥을 함께 먹으면서 정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집에 아드님과 함께 계실 때 치킨 뭐 다른 음식도 됩니다. 하나 시켜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요즘 뭐가 힘든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공감과 경청을 하며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냥 바라건대 그 아드님이 저처럼 식탐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이제 음식으로 네. 유인하기 좋을 텐데 9995님 그럴 땐 자녀가 나가 살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저도 타지 나가서 사니까
1: 아, 맞아.
2: 애틋하게 전화하기도 진짜. 해요. 아 내보내라 이런 건가요?
1: 아 근데 이거 아들은 좀 맞는 얘기 같긴 해요.
0: 그래요.
1: 저도 부모님하고 사이 제일 좋았을 때가 저 군대 갔을 때. 저 진짜 그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0: 진짜.
1: 정말 그 군대 가서 훈련 받고 딱 어머니 아버지 처음 만나는 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보면서 아, 나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하는구나.
0: 좋은 방법이네요. 떨어져 사는 거.
1: 근데 요즘 같은 시대 또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2: 그러니까 다시 들어 유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1: 맞아요.
2: 넘으니까
1: 쉽지 않아요.
2: 제가 하나 더 읽어요.
0: 예.
2: 이상곤님, 그래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웅변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세대 간의 맞습니다. 소통은 반드시 위로합니다.
0: 그러면 또 대화를 계속 시도하시라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예. 방금 나온 얘기들이 안 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안 고민님께 오당제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선물, 귀한 선물입니다. 간장 액젓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받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다.
0: 그랬으면
1: 또
0: 좋겠어요,
1: 맛있는
0: 진짜로.
1: 음식도 해드시고 아드님이랑.
0: 야 아들아, 내가 네 사연 보내가지고 이제 선물 받았다.
1: 야, 너무 재밌다.
2: 아들이 이러겠지. 아니 우리 얘기를 방송에 내보내.
0: 그러면 대화가 말이 어쨌든
2: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1: 그거라도 이제 대화가
0: 그거라도.
1: 되잖아요.
2: 아, 그거라도. 간장 액젓 세트가 네. 위력을 발휘하기를.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974님, 노 작가님 고정됐나요? 2주 연속 나온 거 보니까 스페셜 게스트는 아닌데 싶어요. 여행의 맛 사라지고 나서 노 작가님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크크크.
2: 아시잖아요. 격언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 놈들은 믿을 게 아니다. 알 수 없고요. 제가 하나만. 그 텍사스의 민일 교수님이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네.
1: 민일이요.
2: 민일.
1: 아 민일.
2: 그분이 오당제 광팬이에요. 애청자예요. 네. 그 제가 혹여나 언제 나올까 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셨대요. 근데 제가 나와서 너무 행복해 하고 계세요. 텍사스에
0: 사세요? 와, 네. 와 대박. 네. 지금 출근하실 때 들으시나?
2: 그럴 거야. 민 교수님 잘 계시죠?
0: 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8375님, 노 작가님의 오랜 팬입니다. 그냥 읽어주세요. 잘생겼다, 조지 클루니 닮았다 이상입니다.
2: 아, 문자 차단 당하시겠네요.
0: 네. 근데 조지 클루니 느낌 있으시다.
2: 어디 가요? 왜 저래?
0: 진짜 있으시다.
1: 있으세요?
2: 젠디. 내가 젠디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면 좋아요?
0: 아니, 조지 클루니 싫으세요?
2: 아 싫은 게 아니라 올투당도 안 쳐도 어디가 왜 저래?
1: 젠데이아보다는 저희 젠디가 더 예쁘시기 때문에
2: 당연하 실수했네.
1: 말씀을 조심해 주십시오.

0: 자, 아유, 제가 두 분 다 알게 실 네네 죄송합니다.
1: 오늘 아주 훈훈하게 예. 또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0365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0365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1120님이 연애 15년 결혼 1년 3개월 차 부부입니다. 오늘 근무 중에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려줬어요. 듣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눈물이 또르르 흘렀네요.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1120님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그런 소식이셨을 텐데 임신 소식 들으시고 또 얼마나 기쁘셨으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9332님은 오늘 커피값을 아꼈어요. 장거리 운전했는데 집에서 준비한 텀블러에 따뜻한 물 담고 커피도 따로 챙기고 돈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고 기특하죠. 오, 오늘 또 커피를 아끼셨다는 9332님. 장거리 운전하실 때 사실 커피가 진짜 필수잖아요. 근데 집에서 따뜻한 물을 또 챙겨가시고 커피도 챙겨가시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하루를 알차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5182님, 저는 식당 갈 때 작은 나눔 반찬통을 가져가서 혹시 먹다가 남은 반찬 있으면 가져옵니다. 되도록이면 리필도 잘 안 하고 반찬도 안 남기려고 노력해요. 텀블러는 당연히 쓰고요. 올해 자연재해 보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네팔 대홍수 보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거라도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5182님처럼 혹시 뭐 식당 식당에 갈 일 있으면 반찬통 작은 거 하나씩 가방에 뭐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하나씩 챙겨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현님, 저도 오랜만입니다. 저녁 시간 산책길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가을이 되니까 많아지셨죠. 7011님은 저는 오늘 오전에 볕이 좋아서 90분 동안 걷고 들어왔어요. 와, 오래 걸으셨는데요. 그 볕이 좋긴 한데 또 너무 또 태양이 뜨거우면은 좀 어지럽고 힘들 수 있으시니까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산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일기 받아볼게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예원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이수영의 나라라.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6593님, 딸아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서 내일 원서 확정 짓고 접수해야 해요. 별거 아닌 듯해도 실수할까봐 진땀 나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 그렇군요. 벌써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이름 잘 썼는지 뭐 번호는 잘 적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걱정되실 텐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3293님, 전 내일부터 다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이 열중하려고 합니다. 두 달째 취업이 되질 않고 있어서 너무나 어렵네요. 자기소개서 내용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야 하니까 어떤 맥락으로 작성해야 좋을지 고민해야 하더라고요. 젠디가 응원해 주시면 취업 준비에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고생 많으시죠. 우리 3293님도 그렇고 취준생분들. 아까 우리 작가님이랑 또 김준성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294님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497님, 담낭암 수술한 지 4년째인데요. 내일은 검진 받는 날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항암치료는 안 받았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몸이 안 좋으면 검진 꼭 받으세요. 오, 내일 또 검진을 받으시러 가시나 봐요.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검진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건강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329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끝곡 선곡권 당첨 감사해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 엔하이픈의 블러디 파라다이스입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끝곡 엔하이픈의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러디 파라다이스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화요일인데 원래 화요일은 오늘만 남의 편 하는 시간이지만 하루 이렇게 저희가 순서를 바꿨죠. 김민호 아나운서와 하는 요즘 우리는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확산과 극장의 위기 등 영화, 영상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랑스 생폴드드방스에서 열린 첫 영화 영상 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 개막 연설에서 생성형 AI가 제작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배우의 초상, 음성 복제, 저작권과 학습 데이터 문제도 낳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청사와 외교 공관엔 조기가 걸렸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선 13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됩니다.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모두 1,398명이 사망하고 5,515명이 실종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레드팀이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느냐면서 국정운영기조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30%대로 하락한 지지율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라면서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정책의 흠결이 아니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감정원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약 17조 원을 들여서 AI 기업인 허깅 페이스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의 연매출보다 무려 90배 가까이 큰 금액을 베팅한 건데요. 외신들은 이번 인수를 AI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승부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허깅 페이스를 선택한 이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올해 초 중국에서는 대리 세배 서비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께 대신 절을 올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정 시간 동안 아예 자식 노릇을 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대리 자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4: 소장님, 지난주에 네. 엔비디아가 한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는데 네. 인수 금액부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 9월 3일에 엔비디아가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를 129억 달러, 우리 돈 한 17조 5천억에 인수하겠다라고 합의했다라고 이제 발표했고요.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인수인데, 허깅 페이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뭐고 또 왜 이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가지려고 하고 또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가지면 AI판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4: 네. 사실 저도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려주세요.
5: 네. 쉽게 말하면 AI 모델의 공용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리고 나눠 쓰는 GitHub라는 공간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툴들에 있는 것들이 코드가 올라오는 데가 GitHub라고 치면 AI 버전만 딱 올라오는 데가 이제 허깅 페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 AI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 딱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거나 쓰거나 고쳐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제 이 허깅 페이스라는 이름은 두 팔 벌린 얼굴 이모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거기서 좀 따왔고 원래는 이 서비스가 2016년에 프랑스 출신 3명이서 뉴욕에서 창업을 했을 때는 10대용 수다 챗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챗봇 앱 만들던 회사입니다.
4: 예.
5: 그런데 그 앱이 잘 안 됐습니다.
4: 네.
5: 그런데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우리가 만든 거 언어 기술 한번 그래도 또 도움 다른 사람도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공짜로 공개하자 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4: 예.
5: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공개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특히나 AI 쪽. 그래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4: 예.
5: 그런데 지금 이게 이용자 1800만 명, 올라온 모델이 300만 개가 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1800만 명이 거의 대부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연구자 기준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은 AI 개발자만 모여있는 공간 중에서는 뭐 세계 최대 규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실패했는데 그 안에서 한번 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좀 흥미로운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렇네요. 사실 이런 AI 플랫폼을 목적으로 한 회사도 아닌데
5: 네.
4: 무려 17조 5천억 원에 야, 이런 행운은 왜 우리 덕진 소장님과 저에게는 안 오는 걸까요?
5: 저희는 열심히 방송을 하시죠.
4: 예. 자, 모델 300만 개면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창고 같은 사이트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거예요?
5: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AI 업계 스위스다, 중립국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 사이트에 구글, 뭐 메타, 중국

0: 어떤 회사 AI 모델이든지 간에 같은 방식으로 불러다 쓰게 해주는 일종의 표준 어댑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제 컴퓨터에 깔아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도와주고 변환해주는 어댑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의 속을 공개해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돌릴 수 있게 하는 이 AI가 커지고 사람들을 많이 쓸수록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자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이른바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뭐 상용 AI 혹은 요즘 뭐 닫힌 AI, 클로즈드 AI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곳의 일종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뭐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허깅페이스 들어가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데서 만든 뭔가 결과물을 네. 공짜로 받아다 쓸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네. 챗GPT나 클로드 자체는 받을 수는 없어요.
1: 그렇겠죠.
0: 네, 왜냐하면 네. 그건 닫힌 모델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I 모델을 오픈 소스, 오픈 에이트 모델 그리고 이제 상용 모델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상용 모델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 외에 이른바 오픈 웨이트 모델들은 대부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의 라마라든지 구글 젬마, 중국 딥시크, 뭐 오픈 AI도 실은 작년에 이제 그 OSS라고 해가지고 오픈 모델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서 일단은 수십 기가 모델 파일을 내 컴퓨터나 회사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서버가 좋은 상황에서 모델이 어디 있지 하면 이 허깅 페이스 가서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네요. 우리 대학 시절에 예전에 MP3 파일이나 영상 불법 다운로드 받는 다운짱 뭐 이런
0: 네,
1: 느낌의
0: 그렇죠.
1: 오픈 소스, 합법적인 오픈 소스들을 다운받는 거
0: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여기는 그렇군요. 허가한 것들이죠.
1: 그렇죠. 자, 그런데 기업들이 왜 굳이 오픈 소스를 씁니까? 그냥 챗GPT 이런 거 편하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기업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 개인은 뭐 마음껏 뭐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모델이나 정액제 모델 해서 몇만 원 내고 쓰면 되죠. 근데 기업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은행이나 병원처럼 고객 정보를 아예 밖에 못 보내는 곳, 예를 들면 인터넷에 아예 연결되면 안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서버에서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델 말씀하신 MP3처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오픈 모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인데 이제 개인이야 뭐 월 얼마 내면은 그 안에서 거의 뭐 우리가 정액제로 쓰지만 기업들은 쓴 만큼 내는 종량제 모델이 많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오픈 모델에 서버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를 돌려도 추가 요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데이터로 다시 가르쳐서 우리 회사 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AI 모델이 계속 발전할 때 우리만의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학습을 시켜놨다가 다른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그걸 적용하는 이런 구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픈에이트 모델들에 갈수록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은 공짜로 올리고 공짜로 내려받으면 이 회사들에게 돈을 뭐 얘를 내야 되는 겁니까? 만약 소장님이요? 아니면 이 회사들은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수십조 원에 이제 실제로 팔렸다.
1: 네.
0: 허깅페이스가. 그러면 허깅페이스 돈 엄청 버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반전 아닌 반전이 이 회사가 지금 연 매출이 한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정도예요. 2천억도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1: 작은 건 아니죠.
0: 인수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2조 원 조금 안 되는 1조 8천억 정도였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정도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회사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앞으로 AI 개발자와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플랫폼이라는 걸 보고 엔비디아가 사긴 한 건데
1: 네.
0: 일단은 지금 돈 버는 방식은 한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개인 개발자에게 파는 유료 구독이 좀 있고 기업에게 회사 안에서만 쓰는 비공개 창고를 파는 기업용 서비스 그리고 모델을 올려놓고 실제로 돌려주는 클라우드 사용용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고는 무료인데 창고 옆에 편의시설로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1: 예.
0: 근데 뭐 CEO 말로는 흑자 근처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언론 추정치이긴 해가지고
1: 네.
0: 어쨌든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창고 안에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1: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크네요. 2천억 원이면.
0: 그렇죠.
1: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인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0: 아직 아니에요. 합의는 됐는데 인수 완료는 내년 상반기 목표고요. 왜냐하면 미국 유럽 뭐 영국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1: 예.
0: 있어서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와 허깅페이스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사람만 빼가는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사기 전에 이 회사는 그럼 누가 갖고 있었던 겁니까?
0: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2023년 8월에 투자를 받았는데요. 네. 엔비디아도 이미 주주로 있었어요.
1: 아, 원래.
0: 네, 그런데 엔비디아 말고도 또 누가 있느냐. 네. 세일즈포스가 주도를 했는데 예.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AMD, 인텔, IBM, 퀄컴 아,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1: 다 들어왔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는 회사들이 같은 회사에 같이 돈을 넣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중립지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였고 그때 기업 가치가 한 45억 달러였는데 지금 3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흥미로운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단독 보도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그 부분을 좀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작년 말에 5억 달러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허깅페이스에서 거절을 했었어요.
1: 예.
0: 근데 그때 거절은 한 회사에 힘이 쏠리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젠슨왕과의 거래가 지금 보았더니 오히려 허깅페이스 쪽에서 젠슨왕을 올 여름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회사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 아.
0: 이게 참 흥미로운 그림으로 바뀐 거죠.
1: 예. 자, 그런데 허깅페이스는 그럼 왜 몇 달 만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CEO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고 제가 조금 추정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직접 밝힌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올 여름에 오픈소스 AI가 전환점에 왔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키우려면 컴퓨팅과 규모, 노출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여름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이 타이밍에 그 허깅페이스에서 있었던 큰 이슈는 솔직히 말하면 7월에 있었던 해킹 이슈밖에 없어요.
1: 예.
0: 근데 이게 뭐냐면 오픈 AI가 실은 이제 이번 주에 이걸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아스트라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도 냈고
1: 네.
0: 또 최근에 챗GPT 뭐 우리가 말 미토스 페이블 이래가지고 보안에 대한 강력한 이제 해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모델들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실제로 오픈 AI가 자기가 공개하지 않았던 모델로 해킹 능력 시험을 했는데 그 AI가 시험장을 빠져나와서 허깅페이스 서버에서 실제로 침입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험 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는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했고 오픈 AI에도 공식 인정했는데 허깅페이스가 그럼 이 공격을 분석하려고 미국 최신 AI들에게 이것 좀 체크해줘 이랬더니 해킹 관련이라고 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이런 것들. 결국 그래서 이 허깅페이스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EO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용 AI 모델들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제한이 걸려 있는데 우리 거 체크할 때도 그거 못 쓰면 결국에는 오픈웨이트 모델이 더 커져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역시도 이 모델들을 더 키워야 되니까 허깅페이스 자체적으로도 이 AI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 네.
0: 그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엔비디아 계약을 한 거니까 어쨌든 시점상으로 보면 이러한 이 보안에까지 취약한 부분들을 오픈에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충분히 뭐 일리가 있는 추정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허깅페이스가 아까 서두에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AMD, 인텔 뭐 이런 굴지 회사들에게 공동에 다 뭐랄까요 투자를 받았던 이유가 중립지대.
0: 그렇죠.
1: 누구도 함부로 이 플랫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하려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왔는데
0: 네.
1: 갑자기 해킹이나 이런 회사의 고유한 이슈가 터져서 그중에 한 플레이어인 엔비디아가 굴지의 대주주로 확 나가면
0: 음흠.
1: 이 생태계가 완전 깨지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고민도 하고 또 이
1: 예.
0: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실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1: 뭔가요?
0: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 살 때입니다.
1: 예.
0: GitHub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의 어떤 데이터 공간인데
1: 예.
0: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이걸 살 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소프트웨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GitHub을 75억 달러에 샀고 그리고 나서 독립회사로 놔두고 무료 정책을 오히려 넓혔더니 이탈이 조금 있다가 잦아들었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 안 댈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때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GitHub가 자기 쪽으로 기울어져도 얻을 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이 회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칩 파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허깅페이스는 거기서 돌아오는 모델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허깅페이스의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알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0: 어떤 모델을 좋아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모델이 어느 칩에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AI를 돌릴 때 요즘에는 엔비디아 GPU로도 돌리지만 예를 들면 AMD도 돌릴 수 있고 구글 TPU도 돌릴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모델이 뭐고 그 모델이 어떤 툴들, 어떤 하드에서 도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러면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나오는 몇 개의 모델들을 AMD 쪽에는 좀 특화 덜 되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비유하면 윈도우라고 하는 건 여러 칩에서 돌아갔잖아요. 인텔도 돌아가고 AMD도 돌아가고. 근데 만약에 윈도우를 인텔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인텔하고 윈도우랑은 엄청 친할 텐데 네. AMD에서 잘 안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개발자가 자기 모델 여기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걸 만약에 샀다고 했었을 때 그 네. 모델들 주인이 그럼 다 엔비디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허깅 페이스 자체에도 그랬는데 소유권은 올린 사람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델에는 올린 회사가 정한 사용 조건, 라이선스가 붙어 있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창고에 비유했으니까 창고 주인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면 유튜브가 갑자기 주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구글에서 딴 회사로 갔어요.
1: 네.
0: 그러더라도 내 영상의 저작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랑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소유권이 아니라
1: 예.
0: 누가 이 데이터를 보느냐.
1: 그렇죠.
0: 근데 거기에서 말씀드린 어떤 모델이 얼마나 내려받치는지 어떤 칩에서 돌아가는지 이제 사용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쟁사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네. 오히려 그런 AI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지금 쭉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듣고 났더니 이걸 엔비디아가 인수할 게 아니라 사모펀드나 금융회사가 인수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I 생태계가 어느 쪽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 쪽에서 많은 관심도가 있는지를 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일 수 있는데
0: 네.
1: 그럼 투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발 빠르게 주가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리소스겠습니까?
0: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깅 페이스 CEO가 직접 엔비디아를 찾아간 건
1: 예.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를 더 하려는데 당장에 GPU 없으니까 GPU 누가 줄까? 엔비디아 가서 야 우리 좀 투자해라고 했었던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아, 그 GPU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만들어 주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기다 올릴까요? 아니면 이 거버넌스 바뀌고 나서 좀 네. 주저하게 될까요?
0: 일단은 좀 당분간은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한 부류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직접 경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1: 네.
0: 원래 이런 회사들도 자신들의 오픈소스나 오픈에이트 모델이 나오면 허깅 페이스에 올렸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서버에 일종의 이중 보관을 하는 별도의 좀 복사본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1: 예.
0: 결국에는 시장이 갈라지느냐는 엔비디아가 실제로 정말 인수를 하고 1년 동안 어떻게 되냐에 되게 달린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GitHub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세이브가 될 거냐 아니면 이 시장이 두 개로 갈릴 거냐라는 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물론 오늘은 주로 LLM 회사들의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로봇 분야에서 자체 AI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로봇 피지컬 AI 분야까지 고려했었을 때 그 한 플레이어가 창고 주인이 된다. 야, 이거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 예.
0: 우리가 말하는 허깅 페이스에 지금 이른바 텍스트 기반의 LLM 모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1: 예.
0: 말씀하신 하셨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로봇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미 엔비디아가 그루트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두뇌 모델도 공개했고 이걸 이미 허깅 페이스의 로봇 개발 도구인 르로봇 안에 심어놨어요.
1: 네.
0: 그리고 허깅 페이스 안은 실제로 경쟁 모델도 있습니다. 뭐 중국 에지봇의 로봇 모델이나 유니트리의 로봇 데이터나 아니면 미국 스타트업인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로봇 모델도 여기 지금 허깅 페이스 안에 있거든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독점 모델이라서 구글 API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 역시도 안전평가 데이터셋은 이 허깅 페이스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로봇 창고랑 창고의 최대 납품사가 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전례를 찾아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1: 네.
0: 사고 나서 그 올라온 코드들로 GitHub 코파일럿.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코딩 짜주는 거에 거의 원조격이고 제일 사용자 많이 했었던 GitHub 코파일럿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 모델 회사들은 좀 긴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는 생각해보면 로봇이 팔릴수록 칩이 팔리니까 남의 모델을 죽일 이유는 없다.

0: 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딱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누가 올라오게 할 거냐.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예.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예. 이렇게 되면 확실한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향후 피지컬 AI에 대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유리하거나 좀 큰 그림을 본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제 관건은 이 그 뭐랄까요? 인수합병을 승인해 주느냐. 이게 네. 문제일 것 같은데 독점 문제 없을까요?
0: 과거에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려다가 안 됐었잖아요.
1: 아, ARM 인수하려는
0: 네,
1: 거.
0: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무산됐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ARM은 2020년에 400억 달러에 사겠다고 했다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걸었고 네. 유럽, 영국, 중국이 다 반대해서 2022년 2월에 포기했는데 그때는 전 세계 칩 회사가 다 쓰는 설계도 회사를 그중 경쟁자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다른 게 ARM은 없으면 칩을 아예 못 만드는데
1: 그렇죠.
0: 허깅 페이스는 솔직히 말하면 모델을 다른 데 올려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는 대체 가능성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플레이어긴 하지만
1: 예.
0: 그래서 전문가들이 무산보다는 좀 조건부 승인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던 중립 유지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엔비디아에 너무 크게 손 뻗지 않겠다라고 하는 쪽에 좀 있지 한 상태에서 계약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수가 AI판 전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 결국엔 AI 경쟁이 한층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누가 제일 지금까지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모델들이 모이는 길목을 누가 갖느냐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피지컬 AI까지 좀 포함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피지컬 AI도 앱처럼 모델을 내려받아서 쓰는 시대가 빨라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KAI가 됐든 피지컬 AI가 됐든 다 모델이 나오면 요 허깅 페이스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럴 때의 존재감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발자 개인한테는 당분간 좋죠. 왜냐하면 컴퓨팅도 늘고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이거 자칫하면 엔비디아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좀 같이 지켜보는 게 투자 관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오늘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최근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캐나다에서 도난당한 차량들이 엉뚱하게도 러시아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다. 야,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5: 네, 최근에 캐나다에서 몇 년째 자동차 절도가 되게 큰 사회 문제로 지금 있는데요.
1: 네.
5: 단순히 길가에 세워둔 차를 훔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차 키를 훔치기 위해서 집에 침입하는 사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특히 온타리오랑 퀘벡에서 도난 차량 상당수가 아예 사라졌는데 추적해보니까 이 차량들이 캐나다 내가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1: 예.
5: 네, 그중에 가장 큰 목적지가 러시아였는데요.
1: 예.
5: 인터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캐나다에서 도난당한 차량 4,800대 정도가
1: 네.
5: 러시아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제 주로는 다치 램이나 토요타의 툰드라, 포드의 F-150 같은 같은 대형 픽업 트럭이랑 고급 SUV가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0: 이제 더 관심을 끈 거는 이들의 범죄 방식입니다. 그냥 비싸 보이는 차, 뭐 잘 팔릴 것 같은 차 이런 거를 훔쳐서 파는 게 아니라요. 예? 아예 주문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자가 저 랜드로버 15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요. 캐나다 현지 조직이 부촌이나 쇼핑몰을 돌면서 정확하게 해당 차종을 찾아서 훔치는 형식입니다.
1: 예.
0: 그다음에 가짜 서류를 만들고요. 컨테이너에 숨겨서 몬트리올 항해를 통해서 이제 반출을 한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주문형 국제 자동차 절도 산업 이런 게 생긴 겁니다.
1: 야, 왜 갑자기 러시아가 캐나다에서 주문형으로 차를 훔쳐가지고 이걸 본국에 보내는 이런 큰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건가요?
0: 이제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행해지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입니다.
1: 아, 차를 직접 사올 수가 없군요.
0: 네,
1: 아.
0: 그렇습니다. 이제 서방 자동차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일단 철수를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고급 차량의 러시아 수출도 지금 제한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수출은 제한을 했지만 이 러시아 소비자들이 포드나 뭐 랜드로버, 토요타 같은 서양 차량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까지 잠재우지는 못한 건데요.
1: 네.
0: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로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차량들이 희소해졌고요. 암시장 가격이 더 뛰게 됐습니다.
1: 아, 예.
0: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랜드로버가 캐나다에서 한 12만 5천 달러짜리가 있는데 이게 해외 암시장에서는 두 배 가격에 딱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는 차 한 대만 성공적으로 빼돌려도 큰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예 처음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차
1: 네.
0: 절도 산업 자체가 캐나다에서는 2021년에 코로나 봉쇄가 풀린 다음부터 차량 절도가 급증하기는 했는데요.
1: 네.
0: 이 범죄 조직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절도 밀수망에 러시아라는 돈이 크게 되는 시장이 하나 더 붙으면서 훨씬 큰 산업처럼 굴러가게 된 겁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애초에 제재를 할 때는 이 러시아가 서방 자동차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였는데 최근에 그림자 선단이 나타난 이 러시아 석유 제재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거래를 막자 이렇게 비공식적인 거래망이 커지는 게 이렇게 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캐나다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범죄 조직 입장에서 되게 좋은 공급처이기 때문인데요.
1: 왜요?
0: 이제 두 개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첫 번째는 러시아 소비자랑 캐나다 소비자의 차량 취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1: 아, 이거 감옵니다. 둘 다 눈길,
0: 네.
1: 그 빙판에 강해야 네.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SUV, 뭐 대형 픽업 트럭, 뭐 랜드로버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다는 그 비슷한 눈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1: 예.
0: 이제 두 번째는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 큰 항구가 있어서 캐나다가
1: 예.
0: 이제 양쪽으로 빼돌리기가 조금 편합니다.
1: 아.
0: 지금까지는 몬트리올 항이 주요된 이제 반출 통로로 이용이 됐었는데
1: 예.
0: 최근에 이 국경 당국이 조금 검사를 강화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근데 이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거는 도난 차량이 매주 2, 30대 정도씩 적발이 된다. 하더라고요. 한
1: 네.
0: 팀에서만. 근데 이렇게 단속이 강해지니까 범죄 조직도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부에 있는 몬트리올 같은 데서 검사가 까다로워지니까 최근에는 밴쿠버를 통한 반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 조직도 일종의 물류망을 운영하는 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진짜 캐나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네, 캐나다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훔치면 이 형량을 최대 14년형까지 높였고요.
1: 예.
0: 보석 조건도 완전히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화물을 검사를 했으면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컨테이너 검사도 크게 늘렸고요. 이런 거 덕분에 전체 자동차 절도율은 최근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범죄 수익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한 대만 훔쳐도 너무 큰 돈이 되다 보니까 이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막기가 쉽지 않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 쪽에서 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0: 네, 이게 좋은 변화면 참 좋을 텐데
1: 네.
0: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원래는 러시아도 인터폴에 도난 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어렵게 해놨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도난 차량을 찾아서 캐나다로 돌려보낸 사례도 있고 한 200대 정도는 환수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최근에 러시아가 캐나다를 포함한 이른바 비우호국에 대해서 여기서 도난한 차량은 러시아

0: 통해서 등록할 수 있게 조치를 바꿨습니다. 아, 예. 이게 현실화되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지게 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지금까지는 쓰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게 이들에게는 변수였는데 이 마지막 장벽까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조치가 국제 자동차 절도를 더 부추길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결국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서방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요. 암시장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한 이렇게 밀수 유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1: 네.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민심이 아니 우리가 타고 싶은 자동차도 이제 웃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 다 뭐랄까요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0: 네.
1: 이거 못 본 척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요즘 대리 자녀가 등장하고 있다. 이름부터가 참 충격적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대리 자녀 뭡니까?
0: 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정 시간 동안 자녀 역할을 대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 예.
0: 이제 중국에서는 공유자녀, 외주화된 자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1: 예.
0: 이게 요양보호사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주로 이제 신체적인 돌봄이나 간병을 해준다면 대리자녀는 실제 자녀가 해줄 법한 사소하지만 정서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작게는 병원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설치 정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를 들어주거나 뭐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정말로 예전에는 자녀가 해주던 역할의 일부를 시간제로 구매하는 서비스인 셈입니다.
1: 네.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고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중국 SNS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간간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보도된 사례를 보면 가격은 3시간 기준으로 29달러에서 88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1: 예.
0: 이제 관련한 스타트업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 텐진에는 해피홈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1: 예.
0: 이제 여기 직원에 따르면 고객 대부분은 자녀가 다른 도시에서 일하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1: 예.
0: 단순히 심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고립감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한 고객은 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다시 생기를 찾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 아, 참 씁쓸한 얘기네요.
0: 네.
1: 사실 중국도 뭐 자녀 하나 두기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진짜 원거리에서 뭐 근무하고 있거나 아니면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부모로서는 정말 그 뭐랄까 좀 정서적으로 공황 상태일 텐데
0: 네.
1: 이런 서비스가 생겼다는 게 참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0: 네.
1: 자 그런데 대리자녀 가운데는 건장한 남성들로 구성된 일종의 경호팀도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호원 같은 사람은 왜 필요한 거예요?
0: 네, 중국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대리 아들 경호팀인데요.
1: 네.
0: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건장한 남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요.
1: 네.
0: 요양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친아들처럼 노인을 살피는 서비스입니다.
1: 예.
0: 이게 그냥 말벗이 되고 심부름을 해주고 이거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여주기식의 서비스인 거예요. 이제 시설 관계자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은 가족이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1: 아.
0: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막는 일종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요양보호사와 얘기를 하고 뭐 항의를 하기도 하고 병원과의 갈등 이런 걸 중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부모가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편에 서주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이거 진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사이에서의 고민이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자녀가 자주 찾아올 수 없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면 자녀가 간간이 찾아오는 그 나이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처우가 많이 다른 걸 본인도 옆에서 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서비스네요.
0: 네.
1: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등장할 정도면 중국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0: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2040년에는요. 60세 이상의 인구가 4억 200만 명에 달해서 전체 인구의 한 30%까지도 차지할 거라고 야.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197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자녀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때 한 자녀만 낳던 부모 세대가
1: 네.
0: 이제 대거 노년층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한 명이 취업이나 결혼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버리면 사실 중국은 너무 넓어서 거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부모 곁에는 돌봐줄 가족이 이렇게 왕래하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0: 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2021년 조사에서 보면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사는 이른바 빈둥지 가구에 거주한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민이거나 일본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중국도 여기까지 왔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자녀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고 해서 대리 자녀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심각함을 알고 있고 대안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서로 돌보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1: 예.
0: 2030년까지 이런 형태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전체 지역의 70%를 포괄하도록 하든 구상도 내놨습니다.
1: 예.
0: 이렇게 인프라는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의 노인복지 관련 공익재단이 조사를 한 걸 보면
1: 예.
0: 현재 중국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사 그리고 실제 인력의 격차가 550만 명에 달한대요.
1: 중국은 뭐든지 숫자가 남달라요.
0: 그렇습니다.
1: 진짜.
0: 네, 이렇게 큰 공백이 있는데 또 다만 이렇게 대리자녀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상품화하는 거는 또 되게 중국적인 현상입니다.
1: 네.
0: 네, 미국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이 가사도우미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워싱턴포스트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대리자녀로 내세워서 마케팅하는 업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중국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효례든가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있었는데
0: 네.
1: 돈을 주고 자녀 역할을 맡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까?
0: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도 논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1: 이제 네.
0: 중국에서 효도는 오랫동안 중요한 덕목이었고 부모를 직접 돌보는 게 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강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효도까지 돈을 주고 왜 주어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반대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타임뱅크라는 업체를 이용하는 30대 여성이 있는데 이제 부모와 지속적으로 함께하려면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부모 곁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건데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이렇게 연로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면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제로 이 서비스가 부모의 외로움을 덜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푸단대 노아연구원의 펑시저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1: 네.
0: 비슷한 시각인데요. 자녀가 직접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유료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부모를 돌볼 의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저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저 혼자 병원에 가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어딘가 요양원에 갔을 때 아무도 저를 안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진짜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0: 네.
1: 낯선 누군가에게 대리 자녀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는 제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서비스 이것도 문제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공인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되게 안전과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데 대리 자녀가 노인의 자산 내역이나 신분증, 부동산 소유 증명서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와 서류에 접근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1: 네.
0: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이걸 이용한 금융사기나 재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대부분은 이게 전문적인 의료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인에게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업체들도 이런 위험을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타임뱅크나 해피홈 같은 업체들을 사전에 심사하고 교육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노인과 같은 성별의 동행자를 연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동의하면 방문하는 동안 바디캠을 착용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고령화가 꼭 돌봄 부담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 모든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요. 이 60대 초반에 은퇴했는데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매달 연금까지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방도시의 부름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오히려 이 지방 정부들은 이들을 새로운 소비자,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장기 체류형 은퇴 관광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은퇴한 사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하이난에서 몇 달을 보내고 되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지린성으로 옮겨가 지내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며칠만 가는 관광이 아니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고 뭐 건강관리, 의료, 요양, 문화생활을 한꺼번에 결합한 상품에 가깝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적

0: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제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설을 만들고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윈난성 같은 경우에도 천억 원 이상으로 이 관광 소비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도시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인데요. 지역 주민이 줄어서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외지의 은퇴자를 몇 달씩 데려오면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병원, 쇼핑, 교통, 주택에서 지역에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국의 고령화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시장을 지금 동시에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외로운 노인을 위해서 자녀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하고 돈과 시간이 있는 노인을 서로 데려가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은퇴자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고령자 마을이라는 걸 별도로 조성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국회에서 추진한 걸 알고 있었었는데 뭐 중국에선 그런 시도가 이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현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젊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그분들하고 말을 섞고 싶고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하는 것이지 이것도 궁극적인 대안일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월가의 대형은행들 사이에서 미국 로펌의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야,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0: 네, 최근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대형 로펌, 이른바 빅로에 이제 수임료를 낮추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뉴스입니다.
1: 네.
0: 이제 논리는 간단한데요. AI를 쓰면서 판례 조사나 계약서 검토, 소송 자료 분석 같은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줄었을 텐데 왜 우리 고객들이 내는 법률 비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수임료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AI가 예. 지금 활성화된 이후에도 이제 올해 미국의 대형 로펌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평균 시간당 청구액이 $798로 2023년보다 33%나 올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시티그룹은 이제 로펌들을 경쟁 입찰에 붙이면서 AI를 활용하면 우리 비용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도 AI로 절감한 비용의 혜택을 고객과 나눠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모건스탠리는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올해 말까지 상당수의 외부 법률 업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시간당으로 돈을 내는 대신에 아예 사건별로 가격을 정하는 정액제 같은 방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 이거 로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원래 변호사들은 시간을 파는 직업이니까 결국 시간당 수임료가 굉장히 중요한 매출 원일 텐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임료를 조금 깎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형 로펌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온 방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1: 예.
0: 대형 로펌의 구조를 보면 위에는 소수의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 그 아래 수많은 주니어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 주니어 변호사들은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읽고 또 판례를 찾고 수천 장의 소송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로펌은 그 시간을 고객에게 높은 가격으로 청구하는 거고요. 또 주니어 변호사에게 주는 인건비보다 고객에게 받는 돈이 훨씬 많고 여기서 생긴 이익이 결국 파트너들의 높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근데 공교롭게도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런 주니어 변호사들의 반복 업무가 되는 겁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시간당 $800를 받는 업무를 100시간 했다면 고객에게는 8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AI를 활용해서 같은 일을 30시간 만에 끝내면 2만 4천 달러밖에 청구하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에서는 로펌이 AI를 잘 활용해서 일을 빨리 끝낼수록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마침 우리나라 대형 그 회계법인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0: 네.
1: 고객들이 본인들에게 찾아와서 의뢰를 하기 전에 미리 AI에게 다 물어보고 이거 맞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을 써서 이만큼 시간 썼으니 이만큼 비용 좀 내주세요 할 개연성이 줄어들었다는
0: 네.
1: 거죠. 벌써 미국도 그랬군요. 그러면 로펌의 수익 구조가 바뀐다면 변호사들 일자리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특히 신입이나 주니어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AI가 대신하기 쉬운 업무를 가장 많이 맡아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 대형 로펌의 47%가 올해 서머 어소시에이트, 쉽게 말하면 정식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턴 규모를 지난해보다 크게 줄였고요. 49%는 내년 여름에는 올해보다 더 적

0: 적게 뽑을 계획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대형 로펌은 수많은 신입 변호사를 뽑아서 이들이 처리한 업무 시간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이 피라미드의 아랫부분부터 좀 좁아질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이제 다만 모든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지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건스탠리도 최고 수준의 변호사의 판단력과 전문성은 좀 높게 치고 앞으로는 큰 돈을, 더 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AI가 계약서 1만 장을 순식간에 읽어줄 수는 있어도 수십조 원짜리 기업 인수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 뭐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할지, 규제 당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것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아직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고도의 판단 그리고 협상 능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오히려 최고급 변호사의 가치가 더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순수히 그 AI 덕분에 일을 줄었다 이렇게만 말할 수도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로펌들은 이런 전반적인 AI가 가져다 줄 변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0: 네, 실제로도 그런 우려와 반론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대형 로펌 측을 보면 AI가 100시간 걸리던 일을 30시간 만에 끝난다고 해서 변호사가 남은 70시간 동안 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계약서 100개만 분석을 했으면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계약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과거 M&A 사례를 대규모로 비교해서 다른 회사들은 이 조건을 어디까지 양보하는가를 파악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더 좋은 협상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AI가 변호사의 업무량 자체를 줄인다기보다 같은 시간에 더 깊고 복잡한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로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미 네. 고객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에요.
1: 예.
0: 이제 월가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일반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사내 법무팀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을 늘렸고요. 외부 로펌에 맡기는 업무를 실제로 줄이고 있습니다.
1: 예.
0: 앞으로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줬느냐 이를 기준으로 돈을 내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전문직이라는 게 어떤 반열에 오르고 나면 반복되는 업무로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잘하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쉽게 대체할 수가 있고 사내에서도 얼마든지 AI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 이제 남들이 못하는 거, 나만의 진짜 혜자를 만드는 게 전문직들 사이에서도 이제 보편적인 관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로펌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이 컨설팅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컨설팅 회사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도 컨설팅 업계가 로펌과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이제 기업이 새로운 IT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컨설턴트를 몇 달에서 몇 년씩 투입하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을 바탕으로 큰 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AI가 코딩이나 테스트, 기존 시스템 분석 같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은 컨설턴트가 필요한가? 이걸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앞으로 AI를 더 시스템에 많이 적용하면 외부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월가 은행들이 로펌에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제 미국의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캡 같은 경우에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AI로 비용이 줄었으면 우리에게도 그 혜택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1: 예.
0: 시간당으로 돈을 받는 방식 대신에 프로젝트 전체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실제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 형태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위협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큰 이제 기업들이 아예 컨설팅 회사에 맡기던 일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독일의 코메르츠 방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외부 업체가 몇 달 정도 걸려서 분석하던 시스템의 소스 코드 그리고 로그 파일을 AI를 이용해서 며칠 안에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유니크레디트는 올해 상반기 외부 컨설팅 지출을 24%, 소시에테 제네랄은 9% 줄였습니다. 이제 결국에 로펌과 컨설팅 업계에서 동시에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AI가 사람의 일을 줄여줬다면 왜 고객은 예전과 똑같은 가격을 내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AI가 단순히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있고 그동안 사람을 몇 명 투입했고 몇 시간 일했느냐 기준으로 돈을 받아온 전문 서비스업의 가격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 아, 참 살기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0: 네.
1: 누군가가 열심히 시간을 쓴 이유는 그 분야의 숙련공이 돼서 수월하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시간 써서 돈 받는 세상은 끝나간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이해인 한국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9: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0: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1: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8: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MBC 11시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의향을 밝힌 북한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 제재 하나로 북한 국적자 입국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스포츠 교류의 경우 과거에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또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규모가 관계자를 포함해서 약 180명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13일째인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청사와 외교공관엔 조기가 걸렸는데요.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선 13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됩니다. 네팔 재난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모두 1,398명이 사망하고 5,515명이 실종됐습니다.

0: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도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돼야 하고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할교육지원청이 오늘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오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두 자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 돌봄센터 올리브 학교를 찾아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은 센터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한 걸 지적하고 일주일 안에 시정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사슴은 발이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루의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처음 만난 건 70년대 후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자신의 파티에 마이클 잭슨을 초대해서 당신을 위해 쓴 노래가 있다고 말한 거죠. 그 곡이 Girlfriend였는데요. 여러 사정상 폴 매카트니 앨범에 먼저 담겼고 나중에 마이클 잭슨도 노래를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정도의 협업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크리스마스에 전화로 안부를 묻다가 제대로 콜라보레이션을 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마이클 잭슨 앨범에 실린 듀엣곡 The Girl Is Mine과 폴 매카트니 앨범에 실린 듀엣곡인 이 노래가 만들어져 두 사람의 화음을 원 없이 들을 수 있었죠.

9월 7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폴 매카트니, 마이클 잭슨입니다. Say, say, say.

9월 7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폴 맥카트니, 마이클 잭슨의 Say Say Say였습니다. 김순옥님 신청곡이었어요. 뭐 전설적인 두 뮤지션이 만났으니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노래가 나올지를 굉장히 또 많이들 궁금해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The Girl Is Mine도 그렇고 Say Say Say도 그렇고 약간 분위기가 다른 음악인데 둘 다 약간 비틀스하고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절묘하게 섞였다니의 느낌을 다 갖고 있는 게 좀 신기하달까요? 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선 뮤지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강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나 봐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 골든디스크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추억 속의 음악들로 골든디스크 오늘도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린 음악은 제인 버킨의 Yesterday, Yesterday 김성민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The Animals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이었는데요. 2323님이 혜림씨 혹시 아세요? 야전이라고요. 제가 학생 때 야전으로 많이 듣던 곡인 해 뜨는 집.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목 정확하게 잘 맞았습니다. 해 뜨는 집,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야전이 그 야외 전축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냥 선배들한테 전설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그 LP를 재생할 수 있는 휴대용 턴테이블, 예,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뭐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나갈 때, 소풍 갈 때, 그럴 때 야전을 들고 가서, 예, 그걸로 음악 틀어두고 놀고 그랬었다라는 이야기를, 예, 전설로 들었죠. 그때 들으셨던 음악이었군요. The Animals의 노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최소윤님, 정말 예전 영화음악 OST인데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Conspiracy OST, Can't Take My Eyes Off You 하셨는데요. 소윤님한테는 오랜만에 듣는 노래일 수 있는데 사실 골든디스크에서는 좀 자주 나가는 음악입니다.

소유님이 정말 예전 영화 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뭔가 내 추억 속에 있는 그 과거의 어떤 음악들 그런 걸 꺼내 듣고 싶을 때는 골든디스크로 찾아오세요. 이 노래 준비해뒀고요. 박현철님, 에이미 스튜어트의 Knock on Wood. 밤시간에 어울릴지 모르지만 신나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듣고 싶으면 들어야죠. 모튼 아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에이미 스튜어트입니다. Knock on Wood.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09년에 해체한 영국의 브릿팝 밴드 The Verve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he Verve는요, 1990년에 결성돼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92년에 All in the Mind라는 노래로 데뷔를 합니다. 이 노래가 당시 영국 차트에서는 80위에 그치면서 그렇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The Verve가 90년대 브릿팝을 대표하는 밴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건 맞죠. 그러고 나서 97년에 비터스윗 심포니, 아 정말 기념비적인 음악이었죠. 이 노래로 영국 차트 2위를 했었고요. 이어진 The Drugs Don't Work로 1위를 하면서 이때 The Verve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멤버들끼리의 음악적 견해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해체를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재결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마지막 앨범인 4집 앨범 내고 결국에는 다시 해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남은 그룹이 됐죠. 이 4집 앨범의 마지막 싱글이었던 노래는 Let Her Be라는 곡이었는데요. The Verve가 이제 그 2009년에 해체를 하다 보니 마치 The Verve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2000년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전히 2008년 그때 머물러 있는 The Verve의 마지막 노래 Let Her Be도 들어보시죠. 자, 먼저 The Verve의 데뷔곡 All in the Mind 그리고 마지막 싱글 Let Her Be 이렇게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he Verve의 데뷔곡 All in the Mi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Let Her Be 이렇게 두 곡 함께했습니다. 김동민님 Newton Family의 Love is Magic 고요한 밤 추억이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무슨 추억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인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음악에 얽힌 추억들이라는 게 항상 이 나만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경험과 예, 기억과 그 애틋함이 남아있는지 그냥 궁금할 때가 좀 있습니다. 뉴턴 패밀리의 Love is Magic 이 노래 나가는 동안 동민님은 자기만의 추억에 좀 잠기실 것 같은데요. 김진현님은 Cutting Crew의 I've Been in Love Before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그래요. 커팅 크루 노래 중에는 I Just Died in Your Arms가 가장 많이 나가고 또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시죠.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좀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곡이라면 신청해주신 이 노래는 좀 말랑말랑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커팅 크루의 다른 면모도 들어보실 수 있는 음악일 겁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갈게요. 김동민님이 신청해주신 Newton Family의 Love is Magic 그리고 김진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커팅 크루 I've been in love before.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3977님, 딸이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가엽기도 하고 힘들어도 꼭 참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해서 데리러 왔어요. 우리 딸 얼마 안 남은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수험생들은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사실 바람이 선선해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그러면 어른인 우리도 마음이 선득선득해지는데 그 감수성 예민한 10대 후반에 그걸 다 가둬두고 아 수능 이거 하나만 보면서 달려가자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3977님이 따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뭔지도 좀 알 것 같고 따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뭔지도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들려드린 음악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따님하고 좀 가까운 음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2019년에 발표가 됐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음악이거든요. 1102님이 루이스 카팔리의 Someone You Loved 신청해 주셨습니다. 따님이 3977님이 이렇게까지 본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3977님 따님 수능도 잘 보시길 저도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드리면서 루이스 카팔리의 Someone You Loved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해수욕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하나금융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거나 터진 옷을 꿰매는 건 바르지 않은데요. 표준어는 꿰매다입니다. 꿰매다는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얼거매다 또는 어지럽게 벌어진 일을 매만져 탈이 없게 하다의 뜻을 담은 우리말로 꿰매다로 쓰면 틀립니다. 동사 꿰맴질하다도 있습니다. 옷 따위에 해지거나 뚫어진 데를 바늘로 깁거나 없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식량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원 전달에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권은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반격에 나섰습니다.
4: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을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3: 이란이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한글로

0: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1: 어젯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가 쓰러진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8일 화요일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0: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청탁 논란을 빚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원 전달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러면서도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캐비닛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2: 나흘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청탁 의혹을 두고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결국 민원 전달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3: 하지만 이번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던 브로커 역할을 한 양 씨와의 친분도 인정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 돼 이후 유흥주점을 운영한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도 맡았고 양 씨가 중소기업을 운영한 뒤에도 친분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3: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2: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어 식약처장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연일 SNS에서 녹취록 공개 등을 이어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검찰 캐비닛 정치를 국회에 와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를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한 의원이 청문회에 나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음주운전 전력을 당에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벌금이 100만 원 이하면 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0: 그럼에도 한동훈 의원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등장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4: 연일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번에는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 씨와 제약회사 대표 강 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렸습니다. 강 씨가 19일 이전에 임상실험 승인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찾아뵙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양 씨는 승원 오빠는 국감 때문에 바쁘니 최 의원님을 조르겠다고 답합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는 말도 보탭니다. 강 씨는 다시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안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합니다. 이 대화에 등장하는 최 의원은 최재성 전 의원을 가리키는데 한동훈 의원은 최 전 의원이 양 씨와 나눈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에 등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식약처 승인이라면 양 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 이 오빠 독약 로비를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4: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승원 후보자를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도 몰아세웠습니다.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도와준 결과로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단 겁니다.
6: 멀쩡한 기업을 상패로 몰아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건 뇌물죄를 넘어 주가 조작 공범입니다.
4: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 특검 추진에 당력을 쏟을 예정인데 경찰도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0: 프랑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영화와 영상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7: 프랑스 남부 예술도시 생폴드방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란히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올해 처음 열린 류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은 두 정상.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AI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화와 영상 산업의 미래를 화두로 던졌고 AI 시대에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류미에르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OTT 등 글로벌 콘텐츠의 확산 속에 로컬 콘텐츠의 공존을 위한 한 프랑스 간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8: 향후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기로 한화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7: 개막 행사 뒤에는 우리 영화인들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9: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시장, 문화산업 영역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7: K-콘텐츠의 성공 비결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CJ ENM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 잇따라 만나 측면 지원에서 나섭니다. 니스 일정을 마치는 대로 이 대통령은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오늘 이번 방문의 핵심인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항행 확보를 위해 파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 발 앞서 호위함 등을 배치하고 유럽 공조 논의를 주도해온 프랑스 정상과의 단독회담인 만큼 구체적인 안보 협력 수위에 대한 논의가 오갈 걸로 보입니다.
10: 오늘 이곳 파리에서 두 정상이 마주앉습니다. 파병을 포함해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0: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1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1: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휘발유 가격이 현지 시간 7일 노동절 기준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4를 넘어섰습니다.
11: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입니다. 노동절에 전국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를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2: 갤런당 $5.90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운전량이 줄면서 기름값도 내려가지만 올해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이런 계절적 흐름도 깨졌습니다. 여름철 마지막 연휴로 꼽히는 노동절에 미국인들의 주유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겁니다.
11: 기름값이 너무 비싸져서 집에 더 오래 머물게 됐고 예전만큼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민입니다.
2: 브라운대 왓슨스쿨은 이란전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에너지 비용이 10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가구 한 곳당 평균 $760, 우리 돈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연휴 동안 자신의 SNS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뉴멕시코주 명칭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거나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모두 미국 영토로 표시하고 자신이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란 이미지까지 띄웠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는 메시지도 게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여러 악재 속에 공화당 내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1: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 도보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시간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오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정예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 실시할 오리엔트 실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미군 주도의 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실화하고 증대되고 있는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도는 새로운 대응력의 적용이라며 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집권 2년차 개각,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 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선관위 특검이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에서 40, 경북 북부와 동해안이 5에서 1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우중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엄정현이었습니다.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와 그린란드는 얼핏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데요. 실제 아프리카 면적은 그린란드의

4배 수준이라는 거 아셨나요? 최근 유엔 총회가 각 대륙과 국가의 상대적 크기를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지도 사용을 촉구하는 지도 바로잡기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 쓰이는 지도는 항해용으로 제작됩니다.

0: 있는 건 아니지만 유엔은 새 지도를 공식 지도로 채택한다고 하고요.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나라 토고는 먼저 교과서 지도를 바꾸고 국제기구와 지도 GPS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새 지도 사용을 확산시킬 거라고 하네요. 9월 8일 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게요. 서울 19도고요. 부산 22도, 대구 17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강릉 17도, 제주 23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선선한데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요. 제주와 남해상,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남아있고 해안가로는 너울도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부분의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이 한국 정부를 향해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한글로 올렸는데요. 이란과 한국은 64년이 넘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침략 행위와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여성 A씨가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A씨를 휴대전화 위치 등으로 추적한 결과 파주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했는데요.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카페의 사장 30대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상품권 매매에 현금화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 카페에서 만났으며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옷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연습장 업주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024년 12월 30일 밤 60대 남성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해당 노래연습장을 찾았다가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A씨는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쓰러진 B씨를 발견했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갔고 이튿날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해 유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운영 결과 모두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박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5.5세로 고등학생이 963명, 중학생이 813명, 초등학생 1명이었으며 평균 도박 시간은 기간은 10개월에 금액은 300만 원이었는데요. 울산의 한 남고생은 2년간 2억 원가량을 도박에 탕진하고 추가 자금을 달라면서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의 한 남고생은 불법 사채 조직에서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사기와 절도를 일삼던 서울 중고교생 비행서클 14명도 적발돼 전문 치료기관에 임계됐는데요. 경찰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 464곳의 폐쇄 및 삭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코스피가 7000선에 바짝 다가섰네요. 미국 반도체 발품이 이유인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4.6%나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6,995, 이제 7,000선에 5포인트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 주말에 사실은 뉴욕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긴축,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커졌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급등의 핵심 동력은 이 오픈 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 공개였습니다.
0: 네.
1: 이 아스트라가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는데요.
0: 네.
1: 인간 지능 수준의 AI가 본격화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가격이 폭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삼성전자는 한 5% 넘게 뛰었고요. SK하이닉스가 8% 넘게 오르면서
0: 네.
1: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이 무려 8조 넘게 팔았습니다.
0: 아, 네.
1: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 원 받아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
0: 예.
1: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너무 물려있던 물량을
0: 네.
1: 정리하면서
0: 많이 놀래기도 했어요 중간에.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또 오히려 이제 외국인 기관은 또 AI 훈풍에 베팅하는 셈이었는데요.
0: 네.
1: 다만 이제 뭐 물론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9월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이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0: 네.
1: 따라서 이제 물가 지표 그리고 국제 유가 수준이 이제 이번 주 증시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놓고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AGI 범용 인공지능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 특정 일을 잘하는 전문가 라고 하면
0: 네.
1: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처럼 여러 분야의 일을 스스로
0: 네.
1: 배우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현재 AI가 이제 글도 쓰고 코딩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학습된 범위, 주어진 이 지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은 처음 접하는 문제도 스스로 이해하고 추론해서 해결하고요. 또 한 분야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젠슨 황 CEO가 오픈AI의 차세대 이 챗GPT 아스트라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바로 이제 AG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건데요.
0: 네.
1: 챗GPT가 출발한 게 이제 2022년이었으니까
0: 예.
1: 4년 만에 이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이 아스트라라는 모델에는 10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로 이제 학습을 했고요. 앞으로 40만 개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0: 예.
1: 이렇게 되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HBM 수요가 폭증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0: 네.
1: 다만 아직 이제

0: 범용 인공지능 AG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느냐 판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이제 AGI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인간에 가까운 사고 능력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1: 네.
0: 일각에서는 이번 젠슨황 CEO의 발언이 최첨단 AI 개발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사의 생태계 영향을 좀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예. 지적도 있습니다.
1: 그럼 약간 가려서 들어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건가요?
0: 최초로 했기 때문에
1: 예.
0: 이걸 누가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예.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올해 2분기 글로벌 DRAM 시장 매출이 이제 전분기보다 6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DRAM 시장에서 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석 달 만에 60%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1: 네.
0: 전체 매출이 약 154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6세대 HBM4 고대역폭 메모리 조기 양산에 힘입어서 매출이 63% 이상 늘어났는데요.
1: 네.
0: 610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39.4%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켰고요. 다만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1: 네.
0: SK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이 38% 늘었는데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2분기 점유율이 1분기 28.8%에서 2분기에는 24.9%.
1: 네.
0: 반면에 만년 메모리 3위 업체 마이크론이 지금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1: 예.
0: 마이크론이 2분기 매출이 65% 이상 늘다 보니까 점유율이 23.3%까지 올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점유율 격차는 1분기에는 6.4%포인트에서
1: 예.
0: 2분기에는 1.6%포인트로 좁혀진 겁니다.
1: 바짝 다가섰네요.
0: 맞습니다. 이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1: 네.
0: 평균 판매 단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마이크론보다 좀 적었던 게 이유였는데요.
1: 네.
0: 앞으로도 이 AI발 메모리 호황은 좀 이어지겠지만 3분기부터는 가격 상승 속도가 다소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빅3 업체 간 점유율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이제 AI 반도체 호황을 근거로 해서 코스피 12,000 전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낙관론의 근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 12,000이라는 파격적인 낙관론을 유지했는데요. 그
1: 네.
0: 근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내년 기준 당초 예상했던 8천억 달러에서
1: 예.
0: 무려 1조 2천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1: 네.
0: 이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 예.
0: 특히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은 1년 전에 비해서 360% 이상 폭증하는 등
1: 네.
0: 기업들의 단단한 실적 상승세가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여전히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 예.
0: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5.3배 수준인데 지난 7년 평균의 절반에 비해서 극심하게 저평가 상태인데
1: 네.
0: 실적 기준 7.5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1: 예.
0: 코스피는 12,000선 달성은 달성은 결코 과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1: 네.
0: 물론 뭐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이나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같은 어떤 정치적 이슈와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AI 호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거머쥐고 있는 이 주도권은 당분간 주가 상승에 강력한 엔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네. 기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좋은 평가는 참 기분 좋은 평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40원대로 2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40.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1: 네.
0: 2024년 10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오르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황 때문입니다.
1: 네.
0: 우리 수출 기업들이 대규모 이제 판매 실적을 거두면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네. 달러 공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가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한국 주식 순매수세가 맞물리면서 원화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가 연초 1,50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던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예. 지난 6월부터는 환해치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환해치가 늘어나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거래가 늘기 때문에 네.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금 원화 가치가 지금 200원 가까이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은 환해치를 중단하고 오히려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장중 원화값이 출렁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환율 상승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환율 하방 압력을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들어보면 국민연금이라는 큰 자금이 이제 이 환율에 영향을 좀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네요. 네, 여러모로 평소에.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 속도가 이렇게 지나치게 가팔라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실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환율 하락은 이제 물가 하락 측면에서 수입 물가가 떨어뜨리는 반가운 네. 소식이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벌어서 환전하는 사이에 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 네. 원화 가치가 더 강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매출을 달러로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노무라증권은 원화 가치가 10%만 상승해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12%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종전에 119조 원대에서 105조 원대로 SK하이닉스도 79조 원대에서 73조 원대로 낮추고 있는데요.
1: 네.
0: 물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자동차 부품, 조선업 대부분 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따라서 그나마 이 지금 200원 속도에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에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주자로 나섰죠.
5: 네, 어제 전체 연설을 관통했던 13말은 강국의식, 공동체의식,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3: 네.
5: 김민석 대표는 이 AI 혁명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고요. 또 이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라면서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도 주문을 했습니다.
3: 네.

0: 정치 분야에서는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이제 진보 군소정당들이 요구해왔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경제 민생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또 AI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기금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주거정책 협의체도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1: 네.
0: 정쟁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당별로 나눠서 자리를 앉지 말고 의원 이름 가나다 순으로 여야가 섞어 앉자라면서 본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전 대표하고 포옹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0: 네, 연설을 마친 김민석 대표 먼저 이제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직접 걸어가서 자리에 있던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고
1: 네.
0: 이후에 민주당 의석으로 돌아왔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기다리고 있다가 김민석 대표와 포옹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김 대표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1: 네.
0: 두 사람이 이제 최근 관계를 생각을 하면 네.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최소한 공개석상에서는 갈등을 더 키우지 않겠다라는 화해 제스처로 읽힐만 했습니다.
1: 네, 지금 뭐 화합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 연설을 끝까지 안 듣고 자리를 그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았는데 반응이 좀 상당히 차갑더라고요.
0: 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석에서는 모두 17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은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이 끝나기 전에 본회의장을 먼저 떠났고요.
1: 예.
0: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도 연설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여야가 본회의장에 섞어 앉자라고까지 제안을 했지만 막상 네. 현장 분위기는 꽤 냉랭했던 건데요.
1: 장동혁 대표와 뒤에 같이 앉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나갔군요.
0: 맞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은 건데요.
1: 예.
0: 연설 이후의 평가도 꽤 차가웠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하다라면서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찾아볼 수 없고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헌 제안에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설득을 해오라고 맞받았는데요.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이 개헌 된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대표가 그 선언을 받아온다면 개헌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근 민주당하고 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요?
0: 진단에는 공감을 하지만 해법은 부족했다라는 반반 평가를 내놨습니다.
1: 네.
0: 박상현 대변인 출생은 적고 자살은 많고 행복지수는 낮은 또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또 승자독식의 격차사회 이런 대한민국의 모순을 진정성 있게 잘 짚어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라 비판을 했는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 방향에는 찬성을 한다라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이 노동특례를 도입한다면 노동을 희생시키는 성장이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약속은 지킨다라는 신뢰라면서 대선 당시에 범여권 정당들이 이미 합의했던 원탁회의 선언이 정치개혁 선언인데 이건 먼저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현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박수를 쳤는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신장식 대표와 함께 거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좀 연대 통합 문제 때문에 최근 양당 관계가 냉랭한데
1: 네.
0: 이게 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1: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출근길에 본인 관련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 그동안은 보통 이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많이 대응을 했었는데
1: 네.
0: 어제는 기자들 앞에서 꽤 길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다라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0: 있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심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당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던 시기였고 본인도 해당 업체 자료를 검토한 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식약처장에게 접촉한 횟수도 전화도 딱 한 번이고 그리고 그 당일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전부라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부인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뭐 국회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자체를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뭐 의무이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연히 만났다고 입장을 밝혔던 이 브로커 양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녹취도 공개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친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0: 네. 이게 좀 초기 해명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 네.
0: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원래 이제 밝혔던 걸 보면 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2022년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었는데
1: 네.
0: 하지만 김 후보자 어제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 양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주면서 친분을 이어갔다라는 건데요.
1: 네.
0: 초기 해명이 부정확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본인과 준비단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좀 준비단이 잘못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한동훈 의원의 잇따른 녹취 공개에는 검찰 캐비닛 정치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1: 예.
0: 윤석열 정부 당시 검사들이 3년 가까이 수사했던 자료가 지금 정치권으로 흘러나와 본인에 대한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전담 대응팀을 구성을 하고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군요.
0: 네. 어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이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또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를 하는데요.
1: 네.
0: 김민석 대표도 김 후보자 본인이 이 의혹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당 차원의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의 녹취 입수 경위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도 이미 밝혔습니다.
1: 네.
0: 비공개 수사 기록을 정말 불법으로 넘겨받은 게 맞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의인이 많다. 의인이 전달해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어떤 의인이 제보를 해서 알고 있을 뿐이다.
0: 네. 근데 그 의인이 어디 소속이었을까? 이상 물음표입니다.
1: 네.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한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한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으로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0: 네.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직접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 요구였습니다.
1: 네.
0: 본인이 정말 식약처의 외압을 행사한 게 맞다면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나와서 증명을 하라라는 건데요.
1: 네.
0: 당시 사건을 처리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 과정과 기소유예 결정 경위를 따져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1: 네.
0: 한 의원은 근데 증인이 아니라 난 질문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맞발하는데요.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드린다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본인을 선임해달라라 요구를 했습니다.
1: 예.
0: 청문회가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고발 움직임에도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가겠습니다. 어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여전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네요.
0: 네, 어제 출근길에서도 후보자의 답변 방식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에 말씀드리겠다라는 말 이것만으로 지금 매일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는 사실 기자들이 뭐 완주할 생각이 있는지 겸직 변화가 있는지 언더 조직에서의 뭐 낙태금지 혼전 순결 같은 어떤 반성평등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1: 네.
0: 여기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인의 장관 지명 과정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관여한 거 맞느냐는 야권의 주장 그리고 네. 본인이 과거에 비판했던 기득권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기본소득 당 차원이나 청문회 준비단이 개별적으로 해명은 하고 있지만
1: 네.
0: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 전까지 구체적인 직접 답변을 최대한 자제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와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어제 이제 기본소득당이 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용 후보자에게 두 직을 모두 맡아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신재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전례가 거의 없다라는 지적에 언제나 새로운 길은 새롭게 도전되고 시도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기본소득당이 다른 정당과 해온 연합정치의 결과인 만큼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한 채 정부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정치로 봐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1: 네.
0: 야권의 비판에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편견과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소속 당의 입장이고요. 근데 어제 또 기본소득당이 신임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했는데 용해인 후보자 배우자가 최고위원이 됐더라고요.
0: 네. 당대표에는 일단 단독 출마했던 오준호 전 공동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대변인과 신재 최고위원이 1, 2위가 됐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용 전략기획부총장도 3위를 차지해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1: 네.
0: 당원 투표를 거친 거기는 한데
1: 네.
0: 하필 야권으로부터 이 가족정당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배우자가 지도부인 최고위원에 들어가면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일단 당사자는 가족정당이란 비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1: 네.
0: 보좌진 채용 같은 의혹에서는 당에서 하나하나 해명드릴 예정이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네.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게 되면은
1: 예.
0: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1: 네.
0: 다만 청와대에서는 김승원 용해인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0: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5: 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파란 가을 하늘 자주 보게 되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7.8도, 춘천 14도, 서울도 17.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0도, 대구 부산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다시 또 비가 시작돼서 내일 낮까지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오늘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 모레 아침은 16도 선까지 내려오면서 갈수록 가을이 깊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7153 쓰시는 분이요. 요즘 리모델링 공사 전에 짐 정리를 위해서 대대적인 비우기 중입니다. 매일 묵은 먼지와의 전쟁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한번 이런 기회로 싹 치우고 나면은 힘은 들지만은 뭐 완전히 새 집, 새 방에서 살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좋죠. 신나는 노래를 하루 시작하고 싶다 하셨는데, 아이유의 좋은 날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앞에서 사회의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우선 기준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폭염 관련 통계가 건강한 성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취약계층이 입는 피해를 세심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지표면의 열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요. 어르신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 효과도 높아지는 법이죠. 다양한 기준을 도입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프랑스 현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법률 전문가로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과거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기자들과 만나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면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호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황 씨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는 등 황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여성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 동해안과 부산, 울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수박농부 출신 공학박사 봉근식입니다. 수박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 6시간 기차를 타고 육종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일면식도 없는데 문을 두드렸고 기어코 전문 농법을 배우고 씨앗도 얻어왔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대전역에서 야학교 전단지를 봤을 때 다음에 가보자가 아니라 그 길로 바로 야학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했으면 실천한다가 제 인생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브레드 캠프 시간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주요 입법과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랜만에 임금님께 캔디님이 아침 인사 올려주셨는데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광고 나가는 시간에 JB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볼펜 돌리는 JB 뭔가 섹시해요.
4: 예.
5: 아, 저는 못 봤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4: 아, 됐고요.
5: 네, 네, 권희닝님이 더마카 JB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내일까지 출근을 안 하게 되었어요. 오늘 계획대로라면 횡성에 둔내랑 서원 쪽 가는 날인데 스승님들이 사정상 못 만난다고 해서 지인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뭐 오늘 노신다는 얘기를 길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4: 횡성에 이제 은사님 찾아뵈려고 했다가 약속이 이제 취소가 된 것 같은데 횡성하면 뭡니까?
5: 한우.
4: 아, 그러니까 아쉽겠네요. 네.
5: 네. JB랑 한번 전국의 맛지도를 그려보는 특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4: 그러게요. 그렇게 맛집 탐방 유튜브 보면서 근데 워낙 그 분야는 경쟁이 심해가지고 명함을 내밀지 힘들 것 같아요.
5: 아, 뭐 시선 집중해서 하니까 약간 시사랑 살짝 버무려가지고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 아, 시선 집중해서. 네. 아, 예, 그러면 아, 제 돈 안 드리는 거죠?
5: 예. 그렇죠.
4: 어, 좋네. 주말 코너로 하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예? PD가 지금 눈을 안 맞추고 있는데.
5: 네, X표 그린 것 같아요. 네.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기획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헤드님이 한국 시사인의 밥상 어떠십니까?라고 보내주셨는데.
4: 시사인요? 김은지 기자?
5: 한국 시사인의 밥상.
4: 아,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5: 응.
4: 제가 참 애청했던 프로그램인데, 그죠? 어, 시사인의 밥. 그것도 괜찮은데요.
5: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아니면 동네방네님은 맞자랑 털기행 어떠십니까?
1: 그런 프로면 출연료 한 3분의 1만 줘도 좋을 텐데.
0: 네, 알겠습니다. 상무 광명님이 고독한 미식가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고독한 미식가 JB와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뉴스 전해드리라는 얘기죠.
0: 네. 네,
1: 한미 양국이 그 대미 직접 투자 사업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사업을 할지 대충 의견을 모으고 오는 18일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간에 거의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얼추 예상이 됐던 건데 그 다음인데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사업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투자금 액수를 확정하지 않고 그냥 큰 방향만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했던 게 바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사업성 없다라고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또 해저 터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양해각서에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호 사업은 가스복합 화력발전 사업이다. 뭐 여기에는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갔다가 우리 돈만 갖다 퍼붓는 건지 정말로 수익을 일정하게 올리면서 원금 회수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점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이거를 쓰면서 제목을 달잖아요.
1: 네.
0: 그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한국경제였나? 이렇게 달았어요. 초대형 잭팟일까? 바가지일까?
1: 그러니까요. 근데 잭팟이면 미국이 우리 보고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잭팟 터질 거면 그렇게 아, 문 열어놓고 와서 챙겨가세요.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아닐 것 같은데요.
0: 네. 네.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지님 합의가 맞긴 맞는 거죠. JB 트럼프라 점점점.
1: 뭐 팔 비틀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0: 그리고 또 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뭐 발표가 돼야 또 맞는 거니까요. 발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 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을 추가 제기를 했습니다.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을 동원한 사기인지 다음 문자 메시지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승원 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옵니다라고 운을 뗀 다음에 공개한 내용을 추려드리면 제네셀 대표 강모 씨와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가 주고받은 2021년 10월 8일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강 씨가 김승원 의원을 찾아뵙자고 하자 양 씨가 김승원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야 한다면서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 와요. 제가 최 의원님 쪼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 라고 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최 의원님은 최재성 당시 의원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짚을 점은요?
1: 한동훈 의원이 메시지를 이렇게 공개하는 것,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걸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정황 증거로서의 함량이 채워져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저 내용만 갖고 보면 양 씨의 일방적 발언일 뿐입니다. 최재성 당시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이 직접 등장해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명된 대상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추가 연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겁니다. 적절성을 따지면 함량 미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오후에 추가로 올린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것도 그럼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같은 날 최재성 당시 의원과 양 씨의 녹취록 내용인데요.

장 씨가 최재성 당시 의원에게 제넨셀이 투자 유치를 하면 제넨셀 대표 강 씨가 자기 회사에 판례지 10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했다라고 김승원 의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승원 오빠가 강 씨와 통화를 하다가 양 씨를 주의시켜라 라고 했다.

0: 따가지고 오려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김성원 당시 의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지적을 했다라는 거고 양 씨에게, 강 씨에게. 그리고 최재성 당시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연루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입니까? 정반대의 정황증거입니까? 따라서 최재성 당시 의원의 행적을 밝히는 단서로서 이 녹취록은 그렇게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혹시 추가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의혹 제기의 방식인데요. 한동훈 의원은 거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잘게 포뜨듯이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총체적으로 어떤 그 실체 속에서 이 부분적 파편이 나오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편으로 던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묶어서 던져야죠. 국민들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묶어서 던져야지 살라미식으로 이렇게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겁니까? 네?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살라미식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아일레 님이 말은 뭐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넷셀의 창업주 강모 씨랑 만나서 들은 얘기를 기사를 썼던데 이 브로커로 칭해지는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 언급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 양 씨가 말하는 오빠들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2022년 2월에 받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0: 잠시 후에 네.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은 뭐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했다는 얘기. 김성원 후보자랑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청문회 자체도 후보에 대한 국민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는 글도 올렸더라고요.
0: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밟았었지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의 르몽드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뭐 한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고요. 아울러서 계엄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와 함께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어제 또 한 사람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는데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 요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듣고 떠올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두 달 전에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연임개헌 관련해서 질문 받고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이랬다가 이게 엄청난 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과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라는 발언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상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혹시나 연임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런 의혹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따라붙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발언 이걸 마저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2: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18.

0: 부마 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1: 자,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절차적 정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124조인가요? 헌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은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로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절차적 정신을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꼭 이렇게 애둘러서 완곡하게 모호하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오일리프님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라이스님 그리고 부산알매님 등등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인데 개헌 추진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1: 맞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 네, 그리고 연임이 없다 이걸 밝히라는 데 대한 대통령의 답은 이미 지난주에 나왔죠. 도둑질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
1: 저는 도둑질이라는 비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 네, 그리고 호랑이님, 아, 이 개헌을 왜 프랑스 언론과 먼저 얘기합니까? 시선 집중에 나와서 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네, 현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네,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3: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과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결론이 안 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2: 네, 리포트에 나오죠. 1년 만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1: 짧게 짧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뒷북치기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1년 동안 남아났을 증거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할 생각이었다면 하고도 남았다. 그동안.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뒷북치기다. 이걸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한방 여부가 저는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검찰에 신청한 겁니다.
2: 그렇죠.
1: 그러면 검찰이 이걸 받아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이건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인데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있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낱낱이 깨알같이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평가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한 방을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게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고요. 마지막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친다. 물론 김병기 의원은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과 꼭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악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건이 또 추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설상가상으로 귀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재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창고 방출 차원으로 귀결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관전 포인트 남겨두고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4: 저는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청장 임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또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김지영 후보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였습니다.
2: 네.
1: 결국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검사 출신을 선택을 했을까? 이걸 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공통되는 분석이 뭡니까? 공수처 사례를 참고를 했다. 공수처 발족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발족을 했고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개청 이후에 수사 성과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 수장이 전부 다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수사력 미흡 지적이 나왔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결국은 검사 했던 사람을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수사 인력 최우선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수사 인력이 검찰청에 있었던 사람들 검사와 수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맥이 닿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B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5: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0: 네, 레드캠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10: 개각이 있었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두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이 전망하신다면.
11: 저 옛날에 저도 이제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좀 있었거든요. 저는 부담스러운 문제는 정리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10: 그래요?
11: 그 전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를 하는 거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권 출범한 지 한 1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금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10: 네.
11: 큰 짐을 그냥 안고 가고 간다는 게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거 이전에 대통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출범한 정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담되는 문제나 이거는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청와대 코멘트가 나왔는데 청문회까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제 지금 이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1: 그거는 그냥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인사

0: 추천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붕괴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정도예요.
1: 예.
0: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로 검증을 못했다. 그럼 안에서 내부 판단을 못했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동안 쭉 보면 그 인사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는 안에서 저는 모를 수가 없다고 봐요.
1: 그러니까 검토는 그렇죠. 체크는 됐다.
0: 검증이 되고 역대 정부 다 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검증서도 보내는 거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얘기가 나오지. 그럼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나 그다음에 잘못 가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내부적으로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끼리 넘어갈 수 있다. 별거 아니다.
1: 별거 아니다.
0: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밀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린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나 국민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줘야 다시 또 다른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게 저는 계속 부담스럽고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걱정이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어제 근데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는 청문회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는 요지는 그 선해를 하면 좋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소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야박하게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도 청문회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 도리의 차원에서 그냥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해원 기획예산실 장관 후보자의 경우로 보면 청문회까지 갔는데 형식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그때 지명 처리였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지명 처리라면 청문회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아 자진 사퇴해도 형식이 뭐 어쨌든 간에 자진 사퇴 형식을 띄우더라도 청문회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무위원회 청문회라는 거는 그 하루 있었던 그 청문회가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지금 언론에 의한 검증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기관 속에서 나왔던 의혹 이게 다 사실은 청문 기간이거든요.
1: 네네네.
0: 지금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 지금도 사실은 소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고비를 못 넘어간다면 청문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법적으로 사실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일정 기간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게 글쎄 그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러면 개별 의혹으로 들어가서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청탁 의혹은 그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의원님?
0: 일단은 그 이거를 뭐 저기 청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도 뭔가 누군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민원이 생긴다면 이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각종 오빠들 등장하고 막 직접 식약청장한테 연락이 가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식약처 입장에서?
0: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임상실험이라는 거는 사람 신체에 들어가는 약과 관련한 거잖아요. 지금 뭐 피를 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이게 뭐 대상포진약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고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민원 처리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리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1: 그러니까 균형감을 위해서 한번 역 정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그걸 보고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점에 억울하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판사 출신이잖아요. 법률을 잘하는 사람인데 헌법소원을 낼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정말로 자기 그때 행위에 법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번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청탁을 했던 거라고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그래서 이권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발을 걸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후원금 500만 원을 받네 만의 수준에서 이게 이야기 되는 게 상식적이냐. 사실 이 두 가지 반대 정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우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 다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무슨 그 주거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청문상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는 거는 또 어딘가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뭐 경찰에서도 재수사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놔두면 된다고 봐요. 과연 지금에 있었던 민원 처리 방식이나 그 내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한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은 500만 원의 후원금을 뭐 최종적으로 결국엔 안 받았다. 이 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1: 꽉 차갖고 못 받은 거죠.
0: 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양모 씨라는 사람은 뭐 6억을 수수했다고 하는 거고 강모 사장이라는 사람은 또 뭐 100억이나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김승원 의원 자체가 스스로 이건 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걸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금전을 수취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의원이 네. 계속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의 근거인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 지금 뭐 이제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 재판 과정에서 재판 수사 기록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없는 오로지 검찰 안에서만 도는 자료까지 포함이 됐다. 이 점을 제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거는 나중에 따질 문제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확인을 하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네네네. 그리고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 나중에 따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법률가잖아요. 저는 뭐 문제 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서 네. 소명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TF팀까지 꾸려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먼저 대답할 거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한지를 먼저 확인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0: 네.
1: 그 브로커로 알려진 양 씨가 이른바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만 이렇게 그 왕래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인사들하고도 계속 관계가 걸쳐져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에 받은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도 있다. 네. 이런 내용도 제기가 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0: 어제도 뭐 일각에서 뭐 유튜버에서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다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민주당 오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당사자들은 또 부인을 하고 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양 씨가 여러 군데 여야를 불문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1: 층 마당발
0: 여야를 네. 불문하고 여기저기 로비를 했던 정황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 이번 기회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로비 형태의 다양한 로비를 했을 거고 그게 어딘가에 정책에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그것도 다 밝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1: 수사를 해야 된다고 예, 보세요?
0: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축은 겸직 문제라고 보세요?
0: 겸직은 형식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1: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0: 겸직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어제 기본소득당 자체적으로 이건 무슨 새로운 선례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예, 예. 사실은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서 과연 용해인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그 일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얘기 나오는 무슨 언더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듯한 교육을 예, 예, 받았다든가 예. 그에 대해서 전혀 항의나 항거하지 않았다든가 예, 예. 이거를 심지어는 옹호했다고 해온 일들이 과연 성평등 가족 부 장관으로서 적임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렇게 보시는 거 핵심은 오히려 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면서 개헌을 언급을 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개헌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헌법이 와 있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냥 그 어제도 김민석 대표께서는 그 5.18 정신 부망쟁 뭐 이런 거 언급하셨던데 그 외에 권력구조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 변화 속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걸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정치권에서 협의를 하고 국민들의 네. 동의를 받아서 좀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있어야지 저는 저렇게 뭐 필요한 부분 아닌 부분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의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헌 논의이고 나는 진짜 연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고 명료하게 말씀 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여권 내에서 사실은 의혹을 많이 증폭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도 그런 식으로 예, 말씀을 하셔서 일이 커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저렇게 주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도 지금 지도부는 그 대통령이 나는 해당이 되지 않은 거다라고 어나운스만 한다면 충분히 개헌 논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 개헌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통령 가볍게 말씀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넘어간다면 저는 개헌 논의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김민숙 대표가 어제 얘기하면서 개헌은 뭐 절차적 정신을 강조한 게 바로 그 대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아마 대통령 순방 갔다가 그 마무리하는 그 기자간담회 정도에서 말씀하셔도 된다 내가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예. 파리 가셨잖아요. 예, 예. 그 정리하고 기자들 저기 격려하시는 자리에서 나는 안 한다. 나 연임 전혀 생각 없고 이거 잘 마무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모든 논란이 다 가라앉을 텐데 왜 그걸 굳이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런데 그 지난 주말에 이제 도둑질 비유로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0: 애써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1: 분명히 명시적으로 한마디 하면
0: 된다. 그냥 쉽게 말씀하셔도 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아유 나는 해당 사항 없어요. 저는 연임 안 할 겁니다. 지금 주어진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할 그러니까 겁니다.
1: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 예. 그냥 이참에 개헌 좀 합시다.
0: 그냥 그렇게 하시면 말이에요. 되잖아요. 예. 그 지금 여야 간에 논의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 뭐 개헌 논의도 개헌 얘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미 간에 지금 호르몬 파병 문제 좀 예. 시끄럽고 어쨌든 그 지금 순방 끝나고 나면은. 야당이나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그 정도 다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협치나 다음에 정치권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안 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 지금 잠깐 언급 주셨는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어떤 네. 생각이세요 의원님은?
0: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충분한 정보가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1: 한미 간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0: 우선은 한미 간에 지금 통상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에 그러니까 파병의 대한. 규모나 그 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 관계가 공고해야 되고 지금 한미일의 공조가 동북아시아 평화나 세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예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에 대해서 감안해야 되는데 국민적으로 국민들 그다음에 특히나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걸 왜 내가 희생해야 돼라는 반발도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1: 일단 짧게 하나만 더 주면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인데 네. 최소한 여론이 네. 안 된다라는 소리를 많이 내줘야 네. 우리 정부가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0: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네. 정치권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협의를 하고 이건 뭐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지.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고속열차에서 아기한테 수유를 하려고 수유실 문을 열었는데 웬 직원이 쉬고 있다던가, 열차 승무원이 잠깐 쉬려고 승무원실 문을 열었는데 아기 기저귀를 갈던 보호자가 안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황이라던가. 이게 고속열차 내 같은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어떤 일인가 유미정 코레일 승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문을 열고 다 놀래시는 거죠. 승무원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약간 화장실처럼 보이셨는지 너무 놀라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나 이거 수유실 사용하셔도 된다니까, 여기 앉아계셔서 쉬시는데 내가 써도 되냐 물어보시고, 아기를 안고 오신 분들이 너무 미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열차 타는 내내 있는 일이죠. 문을 잠게 되면 수유하러 오신 분들이 계속 무기한 기다린다던가, 그래서 웬만하면 문을 열고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오시면 바로바로 일어나려고.
1: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4: 이게 공간은 하나인데 용도가 세 개입니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그리고 승무원실.
1: 다용도실로 운영합니까?
4: 다용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데, 통상 고속열차에는 이제 코레일 원청인 코레일 소속 열차 팀장이 한 명 탑승을 하고,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이 한두 명 정도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열차 팀장한테는 이제 열차 팀장실이라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회사 소속인 승무원들에게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수유실을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4: 때문에 남성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곧잘 이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가령 뭐 수유를 하러 갔다가 그 안에서 남성 직원이 나오다 보니까 아, 내가 수유를 하러 갔는데 왜 남자가 저기 들어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승무원실을 왜 마련을 하는 거예요?
4: 임시로 마련을 해둔 곳들이 있는데, 일부 열차 같은 경우에는 동력실이라고 해서 기관실 바로 앞에 공간에 이제 마련을 해두기도 하고, 또 이제 물품 보관실 안에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동력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괴금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 또 1호차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순회하는 업무 특성상 동선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1: 아, 거기까지 가느라고.
4: 네, 예, 왔다 갔다 예, 예, 하기가. 그러니까 물품 보관함 안에 이제 마련된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비좁아서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도 조금 버거운 크기였는데요. 실제로 코레일 승무원 A씨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6: 덩치가 큰 승무원들이나 남자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장소마저도 협소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철제의자 같은 경우도 너무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지라 들어가서 앉다가 뾰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지도 찢어지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1: 간단히 보면 1분도 편하게 쉴 공간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4: 네,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승무원실의 용도가 단순히 휴게를 위한 공간뿐만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승객 대피를 위해서 열차 팀장이나 기관사 무전을 이제 소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1: 네.
4: 또 현금이라든가 지갑, 뭐 카메라 같은 유실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관하는 용도이기도 하거든요.
1: 네.
4: 근데 이제 귀중품이기 때문에 수유실이니까 호출이 들어왔을 때 잠깐 문을 잠그고 이제 나갔다가 수유실을 찾은 고객이 또 수유실이 잠겨있다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공간도 쉴 공간도 없는 승무원들은 어디서 이제 쉬고 있을까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7: 그냥 통로에 있는 거죠. 그 의자에 또 계속 앉아있으면 고객님들 눈에는 너무 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벽에 기대서.
1: 이 KTX하고 SRT 통합되잖아요.
4: 네.
1: 좀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러면?
4: 이 통합이 되면서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SRT 승무원들은 평소 똑같이 코레일 소속 자회사 이제 승무원들인데, SRT는 열차 팀장실을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사용을 해왔던 거고, 그러다가 코레일로 통합이 되면서 코레일은 열차 팀장실이 열차 팀장 전용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1: 네.
4: 오히려 또 통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휴게역이 생겨났는데, 승무원들 같은 경우도 한두 시간씩 휴게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역인 건데, 이제 역사 내에 있는 휴게 공간은 원청 직원 소속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이라도 좀 앉았다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내어줄 공간이 없으니 고객들이 사용하는 대합실을 이용해라라는 그런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휴게 공간조차도 원청과 하청 사이에 좀 차이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1: 원청과 하청에 휴식의 차이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4: 휴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4: 그, 네. 더군다나 이번 통합으로 운행 횟수 같은 경우가 평일에는 주중 그러니까 23회 늘어났고 주말 같은 경우는 26회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은 전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나 어떤 운행 스케줄은 늘어난 상태인 건데 네. 이런 수유실 겸용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코레일 측에 입장을 좀 물어봤더니 현재까지는 수유실에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 다만 그런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겸용 해제 그리고 승무원실의 개선 추진도 하고 있다라고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아니 다른 건 몰라도 휴식은 원청 하청을 이렇게 구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4: 그렇죠. 쉴 공간도 없어서 그 열차 사이에 통로에 가만히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1: 아니 똑같은
4: 일이죠.
1: 몸뚱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면 안 되죠.
4: 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Fire.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안녕하세요.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태주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요령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어플 설치나 돈 요구는 단호하게 끊으세요. 셋째, 공식 번호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9월 7일부터 13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주간을 진행합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5: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8: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9: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오늘 3부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예, 권칠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뒤늦게나마 정책위 의장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많이 바쁘시죠?
2: 예, 요즘 조금 뭐 바빠졌습니다.
1: 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만나서 양당의 공통 공약을 추려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네. 하셨어요.
2: 네,
1: 좀 그래서 예, 뭐 추린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2: 아직 그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양당의 정책실에서 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1: 아, 그럼 실무선에서는 계속 지금 이게 협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예. 뭐 이거는 뭐 좀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네.
2: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뭐 갈등을 일으키고 쟁점이 있는 법들은 사실은 소수고 예. 대부분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1: 네.
2: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들 중에서 뭐 쟁점 없이 합의되는 부분들은 예. 너무 다른 쟁점 법안들하고 연동해서 처리하지 말고
1: 그러니까요.
2: 별도로 빼서 하자.
1: 예.
2: 뭐 그런 이제 뭐 그 공감대가 있어서 이번에 예. 잘하면 뭐 정기국회 때 모범 사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정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법들은 주로 민생 법안 아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생 법안들입니다.
1: 그러면 당에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2: 뭐 어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민석 당대표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1: 네.
2: 민생 법안 1호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일단 빼고요. 그 네. 이외에도 민법에도 지금 사실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예를 들면 뭐
2: 예를 들면은. 이 이제 계약법을 이제 불공정 계약 취소하는 거, 중대한 사전병이 있는데도 계약 조정이나 뭐 하자 물품 뭐 수리 교환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 예.
2: 그뿐만 아니라 또 가사 소송법, 거기다 보면 뭐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 보조인 제도,
1: 예.
2: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규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1: 예.
2: 뭐 즉시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1: 음흠.
2: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있고 또 하나는 뭐 상당히 좀 뭐 관심이 많았던 건데 중수청 법에 관한 건데요.
1: 예, 예,
2: 사회적 약자 7대 범죄
1: 예.
2: 이런 것도 이제 보안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정말 전형적인 민생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제 김민석 대표가 메가특구법을 이제 최우선 입법으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메가특구법 물론 이제 뭐 연말까지 이제 뭐 시한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힘을 많이 쏟을 예정입니다.
1: 그 메가특구 특기법 관련해서는 딱 하나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그 52시간 네. 그 예외 적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2: 그거는 뭐 아직 뭐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요.
1: 네.
2: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아직 미정이다.
2: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좀 해야 되고
1: 네.
2: 그리고 또 메가특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고 실제로 운행될 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노동계나 또 산업계 이야기들을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게 뭐 그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1: 아무튼 산업부하고 노동부 간의 이견은 아직 조정은 안 된 거죠, 그러면?
2: 일단은 뭐 각자의 입장에서
1: 네.
2: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뭐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 두 번째 부동산 세제 있잖아요.
2: 예.
1: 추가로 국회 차원에서 내지 당 차원에서 추가로 손볼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2: 아직 추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1: 네.
2: 논의가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1: 예.
2: 그동안 뭐 잘 아시다시피 정부안이 조금 수정돼서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 네.
2: 예, 일단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도 생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1: 그런데 보도를 보면 정부 수정하는 그 이 종부세
2: 예.
1: 면제 기준을 비거주자는 12억
2: 예.
1: 거주자는 14억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당에서 그냥 예. 이걸 일률적으로 14억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2: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당내 TF에서 예. 이런저런 이제 논의하고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있었고 결국에 이제 뭐 정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예. 뭐 어쩌면 뭐 절충이라고 할까요?
1: 예.
2: 그 뭐 시장 상황 등도 다 감안을 해서
1: 예.
2: 이제 당초 9억으로 하려던가를 비거주자 12억으로
1: 원위치 시켰죠.
2: 예. 예.
1: 그래요. 근데 그러면 12억을 다시 손볼지 안 볼지는 아직 이것도 미정.
2: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뭐 또 야당하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실제
1: 예.
2: 이번 정부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1: 예.
2: 한 개 한 개만 보면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전체를 모아놓고 보면
1: 네.
2: 그래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 그 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서 좀 열어놓고 토론을 해야죠.
1: 또 하나
2: 네.
1: 그 용산공원의 아파트를 진내만해 가지고 참 그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문제잖아요. 이것도 혹시 검토 그렇습니다.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2: 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단천도 예. 뭐 제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뭐 단천은 단천대로 하고 용산은 용산대로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 이 용산공원특별법은 지금 현재

0: 본회의에 지금 뭐 부의가 안 돼 있고 그 계류 중에 있습니다.
1: 네.
0: 계류 중에 있는데 이거를 뭐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절충할 것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야당 측과 지금 뭐 원내대표단이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런데 아, 그래요?
0: 예, 어차피 근데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요.
1: 예.
0: 이 용산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게 용산공원 전체를
1: 예.
0: 뭐 부지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1: 예.
0: 또 캠프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 그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부지 반환 전이라도
1: 예.
0: 일부 부지부터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캠프킴과 같은 이런 주변에는 복합시설 조정기구인데요. 거기는 공원 녹지 기준을 조금 더 낮춘다.
1: 예.
0: 그렇게 해서 도심에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뭐 미세 조정을 좀 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도 야당과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경청을 하겠지만
1: 네.
0: 근데 뭐 야당과 서울시도 이 부동산 정책을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런데 의장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네. 이해한 바를 한번 확인을 좀 그 부탁드리겠는데요. 용산이냐 탄천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용산도 하고 탄천도 하고 이 접근법이신 것 같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토를 해야죠.
1: 네.
0: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리냐, 현실성이 있느냐
1: 네, 네, 네,
0: 이런
1: 네.
0: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1: 네.
0: 그게 뭐 탄천이어서 안 되고 또 뭐 여당이 제시했기 때문에 반대다, 혹은 뭐 야당이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틀로 검토를 하지 말자, 그런 걸로 결론을 내지 말자.
1: 네, 네, 네. 그럼 탄천도 충분히 어떤 검토 여지는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 네.
0: 뭐 탄천은 탄천대로 그럼 검토하자.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안을 안 내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좀 뭐 반론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1: 네.
0: 그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그게 뭐 현실성이 있다면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1: 그러면 이제 절차는 정부나 여당이 먼저 안을 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안을 일단 보고 한번 그때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 접근법이라는 거네요?
0: 뭐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1: 예.
0: 서로가 같이 좀 열린 마음으로 보고 또 뭐 아무래도 제안한 쪽에서
1: 네.
0: 뭐 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제안하지 않았겠습니까?
1: 네네네. 네,
0: 뭐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미래 대응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는 미래 대응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0: 우선 이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먼저 좀 전제하는 방식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게요.
1: 네.
0: 이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한 1조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해본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1: 예.
0: 미국, 중국, 독일이거든요.
1: 네.
0: 일본도 못 해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상황을 이제 과거의 제도나 또 인식 이런 걸로 현 상황을 재단하고 이제 규정하게 되면은 상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좀 이 정부의 입장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1: 예.
0: 시작하겠습니다.
1: 예. 네.
0: 그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방정부나 교육청으로 가야 될 뭐 돈인데 왜 정부가 뭐 삼짓돈처럼 쓰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1: 네.
0: 사실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1: 네.
0: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좋아져서 돈이 들어왔을 때
1: 예.
0: 이거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그렇게 해서 소비하는 게 과연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또 전략적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에 맞는 방식인지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뭐, 그, 좀 자세한 내용들, 뭐, 세부적인 내용,

0: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뭐 당연히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 이런 어떤 기금을 통해서 국가의 전략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오늘 아침에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미 투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의견 접근을 보고 18일에 한미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0: 그래요? 그거는 사실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1: 근데 이거 거의 언론이 다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0: 답변 못하겠다는 걸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1: 예. 아, 보도 뭐, 다
0: 제가
1: 나왔어요.
0: 제가 뭐 확인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예.
1: 근데 부인은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는.
0: 뭐 저도 정보가 부족하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 정보가 부족하다?
0: 예.
1: 그럼 구체적으로 1호 사업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들었다는 뜻입니까? 의장님? 근데 언론 보도는 예. 나왔는데 집권여당의 예. 의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1: 아니
0: 이게 뭐 미국과의 관계 등등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0: 대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 뭐 언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걸 확인해 주는 거 하고 또 NCND 하는 거 하고는 좀
1: 아니 그러면 다르니까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한국이 미국에 22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발로 뉴스가 나오는 걸 미국이 싫어할 뭐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어떤 대응을 고려할 뭐가 있는 겁니까?
0: 뭐 미국이 뭐 그거 정도로 뭐 만족할지 좋아할지 뭐 더 요구할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미국의 입장을 제가 넘겨짚어서 할
1: 쉽게면
0: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 말씀을 좀 제가 이해한 거는 얼추 그냥 어쩔 수 없이 합의 가까이 갔는데 미국 아직 입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0: 아닙니다. 전혀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미국 측하고 만나서 뭐 이야기해 본 게 없기 때문에
1: 예.
0: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드리고 하는 게 지금 아직도 뭐 협상 과정이고
1: 네.
0: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1: 네.
0: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협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파병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기 힘들겠네.
0: 완전 힘들죠.
1: 한미 간에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됐고 정부가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일체 말씀하시기 힘듭니까?
0: 아, 그거는 힘들죠. 일단 그 제가 알기로는
1: 예.
0: 뭐 미국 측에서 뭐 호르무즈에 뭐 파병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없었고
1: 오.
0: 또 정부 내에서도 뭐 그런 검토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예.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공식 입장이니까요.
1: 예.
0: 뭐 그 공식 입장선에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1: 근데 청와대 그러니까 관계자는 그 군사적 기업은 검토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했으니까 지금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0: 뭐 저도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 너무 모르세요 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0: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
1: 네.
0: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섣불리 답변하는 게 좋지 않 오히려 뭐
1: 알겠습니다.
0: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1: 그냥 상대국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심하고 있다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예.
1: 그러면 상대국이 없는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0: 예.
1: 저작기소 특검법 처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0: 그 부분은 지금 뭐 이번 정기 국회가 아시다시피 민생 국회로 이제
1: 네.
0: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민생 법안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1: 예.
0: 뭐 저희들 지금 그거를 뭐 언제 처리하겠다 뭐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1: 아, 타임테이블에 전혀 올라가 있지가 않다.
0: 그렇습니다. 예.
1: 오, 어제 저희가 김의겸 의원 이제 그 법사위 민주당 간사잖아요. 김의겸
0: 예.
1: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그 담겨 있는 공소 취소권
0: 예.
1: 이 질문을 드렸더니 김의겸 간사는 지금 이거 수기된 거 아니고 결정된 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제 그 말씀을 주시던데 그렇게 이해를 네네. 하면 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 뭐 특검 자체는 뭐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대목이 쟁점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1: 네,
0: 뭐

0: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도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0: 그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 있다. 이게 이제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은?
1: 그러니까 이제 공소취소하고 면소하고는 트랙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내용은 이제 이미 3심까지 갔다가 온 거잖아요.
0: 이건 공소취소 대상도 아니죠, 어차피.
1: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에 원래 이 행위라고 하는 그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그 규정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행위라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게 되면 이제 변소가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맞다라고
0: 네.
1: 하는 이 부분. 그런데 이제 공소시설은 또 그거하고 다른 사건이니까
0: 예.
1: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맞죠.
0: 예, 어차피 파기환송된 어떤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그냥 예, 한정을 예. 해서 법률을 예. 개정을 하자, 행위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애자라고는 의견은 네.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1: 아, 그럼요. 그거는 뭐. 오랜 세월 검토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0: 아, 검토는 오래됐습니까? 근데 왜 개정이 네. 안 됐습니까, 근데?
1: 그게, 뭐, 이제, 아무래도 그거 고치려고 하면, 뭐, 정치적 네. 부담들이 있고,
0: 예.
1: 뭐,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0: 예.
1: 좀 뭐,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개정을 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1: 이제 면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삭제가 네. 돼버리면 아 이건 그 이전 사건도 다 그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오,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럼 혹시 그러면 정책위 차원에서 이 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1: 지금 그거를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건 어차피
0: 예.
1: 선거법이라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야 간에 좀 불감청 고소원의 측면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좀 왠지 자기들하고 직결되니까 좋아할 텐데. 근데 아니, 워낙
1: 꼭 뭐 개인의 보신 차원이 아니고
0: 네.
1: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에게
0: 네.
1: 너무 많은 어떤 재량권, 뭐 기획은 기걸이고 파고는 파고리고
0: 네.
1: 얼마든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는 게 법적으로 맞잖아요.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1: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봐가지고. 예.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 부탁드릴 사안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예. 용혜인 후보자는 부적격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1: 그거는 저도 뭐 사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0: 그래요?
1: 예.
0: 그럼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1: 주요 당직자가 개인 의견을 막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는 지금 다 피해가고 계신다라는 점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김민석 예. 대표가 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개헌을 언급을 했는데
1: 예.
0: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1: 예.
0: 여야 간의 개헌 논의가 시동이 좀 걸릴 수 있을까요? 혹시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네. 특히 김민석 대표가 개헌하자고 이야기한 게 조금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1: 어떤 게 있냐면은 개헌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한 거죠. 이게 뭐냐면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정확하게 던졌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과거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0: 예.
1: 동참을 야당의 동참을 이제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0: 예.
1: 우리나라 헌법이 뭐 아시다시피 87년 헌법이니까
0: 음흠.
1: 바뀌어진 상황에 맞게
0: 네.
1: 뭐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 개헌 논의도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0: 개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뭐 정치 세력들 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정치적 계산이라고 할까요?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
1: 예.
0: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정기국회 때 뭐 우리 당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쟁점 없는 부분들은 처리해 나가자라는 것하고도 큰 틀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합의를 해서 공론화를 하면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하자 이 발언을 했는데 네. 이 절차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124조인가요? 개정 당시에 대통령 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절차적 정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의장님.
0: 제가 직접 안 물어봤습니다. 고대 먹을.
1: 그냥 해석을 하신다면.
0: 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 지점을 탁 찍어서 이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1: 네.
0: 뭐,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1: 아니, 근데 뭐, 이거 아니면은 절차적 정신을 김민석 대표가 특정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연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의도 내지 뭐 의지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그러면 추가 인터뷰를 지금 약속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위장 맡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좀 주요한 네, 입법 그러니까 사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7: 네,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가을 날씨고요. 다만 오늘도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얇은 겉옷 하나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있고요. 춘천이 16도, 태백은 12도, 대관령이 오늘 한 자릿수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9.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는 30도, 대구,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강릉은 24도가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으로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 등 영남 해안으로는 지금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강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서쪽 지방의 낮 기온도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가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첫 투자처로는 텍사스 가스발전소가 논의되고 있고 원전 짓는 사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급락하면서 13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달러를 미리 팔아두던 환해지를 중단하고 달러 매수에 나섰고요. 급변하는 환율 상황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오픈 AI가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면서 아스트라의 통제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네. 안녕하세요.
1: 김치형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네. 우리나라 미국 투자 프로젝트가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윤곽이 좀 나타나고 있나 봐요.
3: 그렇습니다.
1: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건데.
3: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1: 약속은 했으니까. 예.
3: 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계속해서 미국이 좀 압박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된 걸로 보이죠. 언론들이 산업통상부가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대미 투자 협상 내용하고 1호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1: 예.
3: 이제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거는 대미 투자 특별법에 따라서 협상 체결 전에 국회 협상 결과에 개요하고 규모 향후 절차를 보고해야 하도록 돼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번 당정 협의가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국회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1호 프로젝트는 지금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발전소 건설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6.3기가와트급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인데
1: 예.
3: 총 사업비가 2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당초는 168억 달러 정도의 사업비를 산정했다가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를 했고 미국은 한 250억 달러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협상해서 최종 223억 달러로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1: 우리 돈으로만 다 짓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 비중이, 지분이 있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넣어 뭐 많이 그만할래, 이런 얘기를 하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인프라까지 다 깔아달라, 또는 뭐 화력발전소 짓는 것만 해달라.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그 수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프라까지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1: 예.
3: 250억 달러까지 요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1: 그러니까 예.
3: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3: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한 그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였잖아요. 그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거고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지금 1차 프로젝트가 223억 달러니까 아직 돈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후속 투자는 뭐가 되느냐, 뭐 이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3: 일본이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6건을 발표했었는데 우리도 일단 1차로 이 LNG 복합발전소 투자를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다음 프로젝트가 원전 8기 미국에 짓는 거다, 이렇게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있어요? 네네. 예. 워낙 미국에서 우리 보고 해달라는 게 많아서
3: 네.
1: 반도체 공장도 지어달라고 그러고 알래스카에 뭐 LNG 프로젝트에도 좀 하라고 그러고
3: 네네.
1: 얘기 나왔던 거, 그런 것들은 아직은 물밑에 있나 봅니다. 그럼
3: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3,500억 달러 투자의 구조가 조선은 빼고요.
1: 예.
3: 2,000억 달러는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프로젝트 자체를 소유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각 프로젝트마다 또 SPC를 설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을 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원금 회수 이전까지는 한미가 수익을 절반씩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데 이걸로 우리가 미국에다 반도체를 지어주면 수익을 우리가 거의 못 가져오고 그냥 투자비만 대고 원금만 회수하는 꼴이 되거든요.
1: 우리는 돈만 냈다가 돈 받고 빠져나오는데 네네. 거기에 직원이나 설비나 기술을 남기는 식의 프로젝트는 안 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3: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압박이 있어서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은데 아마도 별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뭐 라인 짓는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1: 예.
3: 그래서 아마 그렇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내용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느냐 부분 그리고 알파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이미 투자하기로 한 것들은 현재 35% 정도 미국의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1: 예.
3: 올해 이후에 착공하는 것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1: 음흠.
3: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협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LNG 프로젝트는 논의는 되고 있다는데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 장기적으로 우리도 뭐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의 원전 건설이 주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2천억 그 남아있는 대미 투자 2천억 달러의 대부분이 AI 인프라 투자이고 그 첫 번째가 LNG 복합발전소고 미국이 8기 정도의 지금 원전을 짓는 걸로 돼 있는데
1: 예.
3: 원전 한 기 짓는데 보통 최소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드니까 계산해 보면 최대 1200억 달러까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짓게 되면 한국형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 알겠어요.
3: 뭐 그 부분이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후속은 원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 미국이 사실상 강제로 투자 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한데
3: 네.
1: 본질은 사실상 우리가 돈 빌려 돈을 투자하는 거다.
3: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미국도 할 수 있는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니까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으니 우리도 돈을 대는데 돈만 네. 대고 나오면 아쉬우니 우리 기술 많이 우리가 돈 대고 우리가 그 돈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시기에
3: 그렇습니다. 네, 네, 네.
1: 우리 업체를 많이 끼워 넣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3: 네, 네.
1: 알겠습니다. 이게 돈도 그러니까 좀 마을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사업도 그러면서 찾아야 되니까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게 상업 적인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에만 우리는 투자할 거야. 원금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1: 예.
3: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미국 국채 20년물 금리에 0.3%포인트 정도의 목표 수익을 설정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데 투자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인 것 같고요.
1: 예.
3: 거기에 이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적인 입장이잖아요. 어디 예. 진짜 수익 많이 내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금 회수는 해야 된다라는 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보통은 이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같은 데 투자할 때 이른바 재무적인 투자자 FI들은 그 위험 대비 회수 수익률을 못해도 뭐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는 한 6에서 8% 정도 수익률 나와야 투자하고요.
1: 예.
3: 아니면 이제 그냥 재무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까지 넣어서 내가 위험을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10% 넘어야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20년물 플러스 0.3%포인트라고 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진짜로 우리는 원금 보장 정도만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금을 우리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오는 구조로 하고 싶다니까
1: 예.
3: LNG 복합발전소라든지 원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원전 투자가 이루어지면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좀 급물살 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 예. 자,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환율 이야기인데요.
4: 네.
1: 어제는 장중에 1330원까지 떨어졌습니까?
4: 네, 1334원까지 갔는데요. 이제 지난달 초, 7월 초에 1600원에 뭐 육박했던 거 생각하면 불과 두 달 만에 한 260원 가까이 지금 빠진 거예요.
1: 예.
4: 이제 왜 떨어졌냐?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7월 달 경상수지 흑자가 420억 달러, 뭐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면 상당 부분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빠져나갔는데 예. 최근에는 해외 투자 규모가 좀 줄면서 국내에 남는 달러가 많았고요. 또 뭐 SK하이닉스나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 통해서 달러 자금이 들어온 것도 좀 영향을 줬고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대기업들이 이 주주환원 확대를 앞두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다 하는 기대도 원화 강세를 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두 달 전에는 아,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거야라는 걱정이 환율을 좀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반대로 수출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로 예. 빠져나가는 돈은 좀 줄면서 환율의 위쪽이 무거워진 상황인 거죠.
1: 그쯤 내리고 나니까 우리는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만 두 달 네. 전에 우리가 이거 예상 못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하이닉스 맞아요. ADR 상장하는 거 다 알고 있었고
4: 네.
1: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기업 달러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고.
4: 그죠.
1: 다 알려준 건데 그때는 1,600원이고 지금은 1,300원이니 참.
4: 그러니까요. 게다가 속도가 이제 사실 가장 놀라운 거죠. 지금 시장에서 예. 다음 지지선을 1,420원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했던 과거 추이를 좀 보면 1년 고점 대비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한 뒤에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1: 예.
4: 최근에 고점 기준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한 1,320원 안팎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게 시장의 뷰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서부터는 환율 하락을 막는 힘도 강해질 수 있죠. 근데 이 대표적인 주체가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1: 네.
4: 국민연금이 지난해 그 뉴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환해치 비율을 좀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 지금 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국민연금이 지난 6월 초만 해도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찍고 막 이럴 때
1: 예.
4: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해치에 나섰거든요.
1: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 환해치를 한다는 건
4: 네.
1: 해외의 미국 주식이든 미국 채권이든 뭐 해외에 투자를 할 때
4: 네.
1: 혹시라도 달러 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4: 맞아요.
1: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팔자.
4: 네.
1: 나중에 우리는 투자금은 달러로 들어올 테니.
4: 그렇죠.
1: 그 일을 하는 게 환해치는 거죠?
4: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환해치 비율을 기본 15%로 설정을 해놨는데
1: 예.
4: 뭐 만약에 미국 주식이나 채권이 한 100조 원 가까이 있다 치면 환해치 안 하면 죄다 달러 가치 변동에 노출이 될 거잖아요.
1: 예.
4: 근데 그중에서 환해치를 통해서 한 15조 원 정도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놓겠다 하는 건데 그 장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하나가 이제 선물한 매도예요. 이거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받을 달러를 미리 팔기로 약속을 하는 거래인 거죠.
1: 그런데 예.
4: 국민연금이 선물화를 팔면 이걸 받아준 은행은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파는

0: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결과적으로 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되면서 환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거래를 하는 건데 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하는 게 아니라 한은으로부터 조달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큰 투자자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환율을 끌어올리는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됐잖아요. 환율이 두 달 만에 1,5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지니까 국민연금도 아 이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늘렸던 환해지를 좀 중단하고 예. 달러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그렇겠죠? 겁니다. 네, 실제로 어제 달러를 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국민연금이 환해지 중단하고 달러 샀다라는 소식이 퍼지니까 장중에 좀 환율이 위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그림은 일단 한 1,300원 초반까지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환율 상승을 억제했던 주체에서 이제는 오히려 환율 하단을 받쳐주는 주체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잘했네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0: 그렇죠.
1: 네, 몇 달 전만 해도 환율 올라간다고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거 아닌가 뭐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0: 네.
1: 저희도 그런 얘기 했었나요?
0: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네. 적이 있었어요.
1: 미안합니다.
0: 네.
1: 예. 이게 그럼 너무 좀 빨리 떨어지면 아래로 가도 환율은 문제고 사실은 환율은 뭐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변동성이 큰 게 문제인데.
0: 맞아요. 사실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뭐 원유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 내려가면 물가 떨어지고 가계 구매력도 좋아지고 뭐 항공이니 철강이니 화학처럼 이제 원자재 자체를 달러로 사오는 업종은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입니다. 7월 한 달, 뭐 7월, 8월 두 달 보면 지금 하락률이 11% 넘거든요. 뭐 환율이 천천히 내려가면 기업도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가격이든 생산 전 전략이든
1: 예.
0: 환해지를 어떻게 할까 조정을 할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두 달 만에 급격스럽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미 앞에 짜놓은 전략들을 지금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민감하죠.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원화 약세 덕에 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보기도 했었고
1: 예.
0: 또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여치 달러로 매출을 좀 올리고 비용의 상당 부분은 원화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좀 구분을 우리가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이익이 줄어드는 게 이게 그럼 한국의 수출 자체가 줄어드는 거냐?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죠.
1: 똑같이 달러 받고 수출하는 건 똑같은데
0: 네,
1: 환전하고 나면
0: 그렇죠.
1: 한국 장부는 좀 달라질 수는 있다.
0: 네, 그러니까 예전에 신현송 한은 총재도 이제 총재 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국제 교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진다고 우리 제품의 달러 가격이 반드시 크게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 달러가 기업의 어떤 달러 조달 비용과 무역 금융 부담을 높여서 글로벌 생산이나 아니면 교역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달러
1: 예.
0: 약세는 반대로 한국의 수출 뭐 무역 수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원화 약세 하면 수출 증가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왔던 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환율이 뭐 1,300원이든 1,400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아니죠.
1: 변하지만 않으면
0: 네.
1: 2,000원이라도 알아서 적응할게.
0: 그럼요.
1: 그 대신 변하면 안 된다. 그런
0: 네.
1: 거고
0: 맞아요.
1: 환율 1,000원이라도 아 참. 알아서 우리가 적응할 테니까 일단 변화지는 마.
0: 그렇죠.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변하는 게 문제죠.
0: 네, 그러니까 뭐 환율이 진짜 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환율의 도움 없이 시장에서 뭘 팔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1: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예 그냥 고정 환율제 해버리는 게
0: 네.
1: 그게 너도 나도 속편한 거니까 그 부작용도 따로
0: 네,
1: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뭘 그 계획을 짤 수가 없으니까
0: 네.
1: 그렇다는 거겠죠.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성격 나쁜 사람이랑 일하는 것까지 거 뭐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이상한 게 오늘은 성격이 나빴다가
0: 다음은 또 좋았다.
1: 다음 날은 이렇게 종잡을 수 없으면
0: 네.
1: 그게 제일 힘들죠. 환율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0: 네.
1: 그러니까 많이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0: 맞습니다.
1: 하는 것도 문제고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오픈 AI가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 를 공개했다는데 이게 또 엄청난 친구라고.
2: 네. 예. 챗 GPT를 이제 만든 오픈 AI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지난 3일 GPT-6 아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0: 이번에는 새 AI가 하나 더 나왔다라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AGI 시대를 열었다라는 반응이 이제 상당히 뜨거운데요. AGI는 이제 우리말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AI를 사용을 해서 일을 편하게 했다면 예. AGI 시대에는 AI에게 아예 일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 네가 알아서 해. 갔다 오면 하여튼 일 되어 있게 해. 일일이 내가 이것 좀 물어보고 저것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하지도 말고.
0: 네. 여러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1: 되나요? 예, 예.
0: 네. 이번에 그 AI 이제 새로운 이제 아스트라의 이제 큰 차별점을 보면요. 처음 접하는 내용도 이제 스스로 찾아보고 익히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점이 차별점인데요. 지금 챗GPT와 같은 AI들도 이제 상당히 똑똑하지만요. 예. 기본적으로는 현재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하고 또 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는 기존 데이터가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차별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크에이지3라는 시험 결과가 있는데요. 이 시험은 AI 연구자 프랑스 숄레가 만든 AI 기술 테스트인데
1: 음흠.
0: 인간에게는 쉽지만 AI에게는 어려운 규칙 찾기와 같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1: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인 거예요?
0: 네, 이게 간단한 게임 같은 건데요. 이제 뭐 처음 보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게임 같은 걸 내는 건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설명서나 심지어 무엇을 해야 이기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게임기 하나 툭 던져주고 알아서 놀아.
0: 그렇죠.
1: 거군요.
0: 네.
1: 예.
0: 그래서 즉 AI가 직접 이것저것 실제로 움직여보고 결과를 관찰을 하면서 스스로 규칙과 문제를 푸는 법을 알아야 하는 건데요.
1: 예.
0: 사람은 사실 처음 보는 스마트폰 게임도 몇 번 눌러보면 금방 규칙을 알아내고 풀잖아요.
1: 그렇죠. 7살짜리 꼬마가 제일 잘하는 거죠.
0: 네. 그런데 기존 AI에게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능력이 좋았는데
1: 예.
0: 처음 보는 문제에서는 이제 새 규칙 자체를 익히는 능력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했다고 하는데요.
1: 예.
0: 그런데 아스트라는 이 평가에서 최고 99.9%라는 점수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 7살 꼬마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0: 그렇죠.
1: 게임에
0: 네.
1: 적응하더라.
0: 인간처럼. 네. 이제 엔스로픽의 크로드 오프스와 같은 이제 그런 AI가 이제 같은 테스트에서 30%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전에 이제 버전인 챗GPT 5.6도 7.8%를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하면 아스트라 해결 능력이 아주 좋은 편인 걸로 보여지고요. 또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강점인데 기존 AI가 서칭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아스트라는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AI라고 합니다.
1: 예.
0: 이제 이번에 오픈 AI가 공개한 아스트라 데모 영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스트라에게 말하듯이 일을 요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켓을 그려줘. 그리고 이 로켓으로 게임을 만들어줘. 또 이 로켓을 3D 구조물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아스트라가 직접 그림판을 열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게임 코딩을 짜서 게임도 만들었다가
1: 키보드를 스스로 두드린다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또 그래픽 디자인 툴도 열어서 3D 디자인을 만들고 결국에 3D 구조물을 최종적으로 나오게끔 모든 버튼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해야 했던 일을 AI가 대신 혼자서 수행을 하는 거죠.
1: 이야.
0: 마무리까지.
1: 네. 그게 다 되면 진짜 모든 일을 다 시키겠네요.
0: 네.
1: 옛날에 사극에서 보면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하니 뭐 어떠냐고 여쭈어라. 그러면 또 네. 그건 가서 하인이 하고.
0: 척척 해내는 것처럼.
1: 또 저 그 집에서는 또 하인이 나와서 뭐 어떠라고 여쭈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던데.
0: 네.
1: 좋은 세상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0: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무직의 일자리 불안감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도 있고요. 그런데 업계가 보는 가장 큰 우려점으로는 이제 보안과 통제 문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AI 개발 과정에서 조금 섬뜩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5월 달에 오픈 AI의 실험용 AI 에이전트들이 독일의 한 위키 사이트에 들어가서
1: 예.
0: 무려 15,000건이 넘는 편집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비밀 게시판을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자기들끼리
0: 네.
1: 일을 알아서 시키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협업 시스템도 지들이 만든다는 거죠?
0: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더 일이 쉬워라고 하면서 잔머리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사이트 관리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기 시작하니까 AI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삭제하기 시작한다. 우리 백업 페이지도 만들자 하면서 백업 페이지까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페이지가 없어지면 다른 페이지로 와라는 식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1: 예.
0: 또 지난 7월에는 이제

0: AI들이 세계적인 AI 개발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 침입을 해서 안정성 테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빼내고 이를 다른 AI들과 공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1: 시키지
0: 하는데요.
1: 시키지 않은 짓들을 이제 본인들이 한다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1: 예.
0: 이제 AI들이 이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규칙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줄수록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 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아스트라가 이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자율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커진 만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고 인간이 통제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신통하긴 한데 더 이상 똑똑한 AI 만들면 큰일 나겠다. 통제가 안 되네.
0: 네.
1: 차라리 조금 좀 덜 떨어지고 모자란 AI가 쓰기 편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럼.
0: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게 AI 속도 조절론인데요. 이게 AI 개발을 무조건 멈추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AI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고 나서 개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1: 얼마나 끔찍했을까? AI들끼리 서로 뒤에서 막 저런 걸 하는 걸 발견하면. 그렇죠?
0: 네.
1: 애 키우다 보면 애가 어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거짓말을 시작하잖아요, 애가.
0: 네.
1: 야, 그럼 그 느낌 싸합니다, 그거.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벤.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헤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0: 예.
1: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0: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0: 예.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RBC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4: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창립 6주년 기념 회원 대상 이벤트 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중
5: 1670-1932 볼트 1932
6: 아이디어 있는
7: 모두
6: 창업하고 싶은
7: 모두
6: 울산에서 도전하는
7: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대면 창업 안 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8: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0: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9: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1: MBC 9시 뉴스입니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의 도보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에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네팔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색은 오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0.6%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늘어났고 수입은 자동차 등을 위주로 0.7% 늘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내수가 나머지 0.3%포인트를 책임졌는데 연구개발 등이 증가하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지난 1분기보다 3.4% 늘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정례훈련인 프리덤 엣지와 미국, 일본, 호주가 함께 실시할 오리엔트 실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는 미군 주도의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실화되고 증대되고 있는 격돌 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도는 새로운 대응력의 적용이라며 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